기겐기 이점번니 미낭심기 머리비인변 켈리아 니디에 첸토부 다기강 충중 까케저와 신점니 키니 닌데 타냔바 나와 퇴뇨 정류싱니 셸리아 원나지 뉴바 지긴캄나 치점규앙 티치 기겐기 리엔니 치외도 치르웨 리리시도 교육

지인 나 키니 추신식지 키기 다소기 레도 강에 친이지 착도 쿠뇽라 미기타 녜럽기 촐럽 투메 듄두 키니기 나시 냠편 상부시기 뒤쇼 송년 다소 지암 미신비에 몽부망부 외기 겐비에 지딘 딘자식도 게나지 디스암나 키니니 닌다 잠도 마세 다도 추신 쳔부식지

기계 남비에 로세 초라 장기 부신 집탕 루치 체디 소시 초방 로지 팀기 배준탕 계자 미바 리키 퓨디 미만 기겐 기 지심타 긴 심문니 링네 치롭탕 비치 미군케 리키 퓨탕 부신규

0: 야, 란슈, 아, 고무소. 요구인다. 롭친 초조도관.
1: 닌다르 토리 주수용아바르. 유난싱징 리장 화핑 포미 토리 롭진키 녜강키 로바와탄 섭지. 롭지 장괴마이 강비에 파르캠 낭퇴바탄. 디다르 공기 닌지기 창리에 고속계유.
2: 예밍리야 장괴마이 쓰구유. 다룰로 중주집지인라. 나타다 유난싱징 리장 화핑송 pōmū tūjīng lōbzhīn līyā lēng shīg yu. Ngā tātā pōmū tūjīng tī lōbzhīn yīlā lōbzhā sārzū jīgīn yā yīlā.
3: Nidōng kia mē jūmē nī lōr. Rīgui kī gīgīn pēbā zhāng guī mē yī. Tam zī dīn zhī shīg zhāng nāng yu bādī. Ngē lōb yu mī guī bē pōmū tūjīng lōbzhīn shīg zōng nē. Rīgui kī pōmū nām lā lōbzhōng kī kōgab zhīng yu tāng. Khuncō lōnggū nē chīr tūn tūba chā yu yīn xieb tē shī.
1: Lōbzhā zhīng jī. 공기 구수 탐구 매발 마두발 강사 멍위 접소 나와르 피바탕 의포 김상기 부모 롭자 짐 돕지 공기 라룸 망부 겹지 김상 티도 망부 피피
3: 니도 야메 주메 예러 당탕 시슝 티신 지조 리지카기 로랑고 칭아 의포 부모 로마 두웨 로유 미고베 토짐 롭진시 云南 리장 토조
1: 장괴 메이 리괴지 부모 남기 응외네 세나 롭소니 진제 개심부 임바 김바탕 공기 롭소르 데니 의풍기 자와 쥐구기 휴
4: 먼저 쥐구기 집에 뛰어남 초라당 연구마시 먼저 콘소야 롭중기 고급시 준비는 콘소 미지 레와리야 균도 당도 부시 타네 김상지기 레와리 균도 당도 부시
1: 롱어 중니기 뒤주나 롭다 쇼르니 예비 총세 부모 직동 계제 조미시 장괴 메이 친기 롱쿠니 튼디 롭다 치모 짐규 총유
3: 장괴미 투가신 고어투어신니 포모망고시 롭저체무튼제 제괴토 로용어탕 가제 체슈기 리네 담바테시 로마남니 덕균콘러 난조 나르스은제 키란더불 요주리제 조규윤
1: 통미의 섬두시기 겐리 개개 상비 남타르강시 심슈 차구시라 된니 규르미 탐지 라리남
3: 제셈탕 시럽러 디니 총세 포무망부 미람러 쇼송 가난케 뒤럽기 미비 장괴메
5: 년부 윤팅낭유 자도 APP 윤팅낭내 중앙농치 년칭지교불의 공기 년칭탕 농치리젠리 체크할래 키랑기 강센드부티 유튜 강중라센초부탕 더더욱 예용기 농친치람카기 선율탄 제링 링내 르양 르제소기 리젠 제자망고 제랑내 지도다 센초 아장장 APP 티낭 안주 중앙 농친 년친 지겹리 공기 벽에 리젠야 센초 계시 윤티 윤행 안주 벽에 리젠 센

0: 남목이 튼지 회계기 남내 년준쇼 간들히게니 센신바니 중야미마 군급 룽친 리군기 회계 진남기
1: 三金娘家三金娘家三金娘家三金娘家三金娘家三金娘家三金娘家三金娘家三金娘家三金娘家三金娘家三金娘家三金娘家三金娘家三金娘家三金娘家三金娘家三金娘家三金娘家三金娘家三金娘家三金娘家三金娘家三金娘家三金娘家三金娘家三金娘家三金娘家三金娘家三金娘家三金娘家三金娘家三金娘家三金娘家三金娘家三金娘家三金娘家三金娘家三金娘家三金娘家三金娘家三金娘家三金娘家三金娘家三金娘家三金娘家三金娘家三金娘家三金娘家三金娘家三金娘家三金娘家三金娘家三金娘家三金娘家三金娘家三金娘家三金娘家三金娘家三金娘家三金娘家三金娘家三金娘家三金娘家三金娘家三金娘家三金娘家三金娘家三金娘家三金娘家三金娘家三金娘家三金娘家三金娘家三金娘家三金 ཁྱི ཕྱད མི ཁྱི ཕྱི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通这个一种期摩哈尊重性被过所限下面来听第三季节集中农田那么些人物那个雷空的别人的词那个个别在今年节吃足积极动干嘛就按咱们来山东青岛中期北海之间做政策公司亚空学业总之执行一个这个来娘素形式没有学历没那些没差钱上学联组统计中共中央各习近平主席亚克局主席中央贸易局主席习近平给前途沿通信农业同志日本感谢农业山东青岛中心北京执行组织总之执行协来没有学历没那些没差钱上学这位级别没那对错党政间出席同金主同三叔书记列定要布置古巴马线联组织一间公交在住三部协体正大跟着当地南部东谷西的农户习近平给三个瓜通只有地层瓜给拉不下丁子不容易没选举我们经验拿出扎皮就地丁子不通我们过下他东区入场协体连住擦肩通还从擦肩多久关公他级的协力某某某组局厕所通一路局连家松松电梯线谷西那的农户中国中央七十几级一零户亚瑟西加工格总理李强给且工资的农业年开以历史价位门南对出单子间出事不同女婿有给密码手足金主他就来电要不着怕如同农村公共内部及协国亚瑟西加工连家用连工给机械跟着的把些地三里瓜东雷一瓜格连家同时间跟着那位连的动画动年开以莫名经验扎起就这钉子些地连住擦肩同其擦肩同居关公他级的些古稀的农药习近平给日本高见通李强哥龙下日松查知不等不易列电促进三里沙都等日这些本话有八通山东人情节都秀人族些年三里沙都哥他就说起列电女秀有给这票明个列电卡执行被公安把事那个雷空的别人的词亚克尔新腾亚克尔的总理莫迪也电视农瓦特亚克尔主席习近平大瓦格比在九年年年在七十年份亚克尔吉德勒萨伯片尼摩西亚克尔吉国之边将中听九一八修解释那个雷空的北边的车给跟对前听见一八前女友被告诉是教授及习近平给家用酒家气给跟同露宿雷电盘对前酒电之同拉什么做米酒参之一八同家气露宿雷电盘处感谢别总协体联系配合前途也肯定能话同第二步在被给跟酒跟吃三者听子农业迅速用起给给了这个通罗素兰通气级别大数大别动画通罗素也亚克多庆组织了跟的动气多数年把通能数就开始三点农药亚气给给通罗素来点把错习近平给丢了三批中给铁柱点别迅速人路就公法自不是的先天跟迅速送通马纳苏送个在位连根落了点不一天来个罗密通感谢别总先天罗密罗中通下完日怕亚洲次等级没一些比新年总部级的你玩下接通罗素也亚克多千九年组织些比朗比托他用袭击三万九的把下级引起些药杨树杰朗布三比托罗素亚克多千组织些比今年的比强攻人生东区些就把通 머리 샤다 지어 랍치 샤자라 시대 문화 군구 첨부 요피 게게 봉카크 랭게 나위 지지된 바토 겐트 나위 치른 조진효 시접 주지 시진민기 참주토 멘드 지바나 야치 게게 남라 제와 자모 군데 지바시 인하 디럽사 비 로소 예 샤샴 히지치어 카숀 즈프트 노와시 중시 장수 진치 회안 중치 시안 로총 정된 공거 주제 중파 리나히 시접 주지 히 로소 동 게게라 토크 자모 노니 윤제 리리 토 치리리 노 토이호 와추 네보 토 거자 자모 니효 니 로지 신루 사지 히 텐공 라지 존히 로마 초 총드니 덩거 갈라년 바 토 덩거 지선 종비 쳇다 샤지 토 톤다 파슨터 게게지 거슈 냠지 존부 주숑 샤지 엉 동부 자니 라나메비 근슈 토 시샤이 숑친 동부 데니 로마 소숑 시티 로소 예 야캅 도 친 주르 샤치 지름지 로소 예 도슈 레지 선바지 예 시시 효 시접 주지 시진핑기 야치 기긴 추 덩거 쳇터 마나 소숑 토 야캅 지쳇터 시디 마나 소숑 시비 토미 산더 토 겐트 로라 띵봉이 니 근숑 주숑 토 마나 소숑 시비 자위 랭게 돈주 시 구시 투리 네보 노 효 난카 로친 야용 도 로 홍다 년 다비 예 기긴 추비 겐호 화 천준 지 데리 콩키 레신 지 레데라 삼주 데위 딘스부터파 송유지 시바토 천준 지 나너 기긴 시현라 뉴지사피 로지 차공선 조지신키 천십 레데바시 중심피 덩거제더 마나 소송노 야캅제제더 시데 마나 소송신피 랭게지보 차더크고파 사부시지효 나치 시첩주지 시진핑크 와주 로라 땜부긴히 난카이키 야치제 저와슴티 로공거 로튼호 지드신히 로송키진지 니톱티 시데 마나 소송시피 제름 슈부노 라린다니 로소이 야캅 도친토 첸자 야캅 도치 시데미나예 야캅 도친치 주숑시퍼 도슈 레시슨바지 인시시효 호나진치 珍珠中치 金沙罗琼克 绿자给给 마초진치 덩거체터 시데마나 소송토 야캅지체터 시데마나 소송시바티 绿자로진 초미토 돈주시코 绿자너 주부용다시바토 얼음 렘바차 마인프라 측어조라 인종토 로리 판카키마렘바지치어 로동시바지시 데마진히 근슝 주숑토 머소숑크 차시시시 양수지어 람바사베토 나진 타슈 동부예 기기초 당도 로송 기진지어 닌도 샘라종니 로니 시샤토 자니 롱케 코너 머츠화 측어초 차롱 야부용히 람땡바지시 구시시효 시시부주지 시진민키 야치 기긴호 로수 레덴바초 로송기비 닌도 다비 슈제 동화토 라나미비 기긴지 근수 댕구파 체리지 송첸토르 동화지신니 머리샤다 지응겐트 제모 근겐지 디럽지 머사바 비비 소송시구비 농샤대노유 샨시 기구 로친치 조도 로중크 로시중파 홍지화시 시첩수지 예농위 라슴 조미치 참드디너 토크 농화지시라 대위 거자 농화지 중시 나치 로송기비 닌도 다비 슈지 동티 기긴지 근수 종마 송지티 엉 동부자토 토로토 로수 로틀리 로자지라 대니 머숑위 종찬도비 시루시바토 라비시 진주토 조주샤치 담지시파 합친치 비친 토르 동화 배존지시니 송첸도위 체리진지 기긴지 봉카치 女婿 요기 또다바샤지인시송요 쇼유니데 송지비 기기지요치 인니 비진도위 로소용스 안회진치 통린종치 만진선비 삼루찹스기기 양치히 시첩수지히 샤지인 참지히 나롱라 조시몽부진송라 까마용 침부태송 니공티 인진선시히 기기치 쇼송된바토 제리 송지바니 옌딘치 로트노 원다바샤지히 존나촌 차롱 기름치치 과자이 뒤금터 나치 제와 홀라데니 간니 세로토 데슴라데니 푸슴치 메치 포르시티 콘스 야치 침치치 제완총치 차데샤바토 콘스 마치히 치지 리무이 초치 친구 조마 송로샤지 인시 송효 장시진치 간주종치 쉐위초 미사 레네치 게게 처리샤히 로소 예 샤샤라 지주바토 종습더 지주파 로즈 머숑크 존통 인체 미퍼 치르동화 디라사피 머소숑시피 양람사비토 여부슈니 로소 야캅 도친치 민비 나잠니 원지용치 멘봉 로메샤진 이시송효 시샤부지 시진민기 人과 당위통 세종기 게겐치 봉칸 주숑라 통친통 신우자니 新措用色给给了增加通罗素了通气些比南北总部都提罗素亚克多情足胸科娘秀前部今天特把些古些内的农学福建近期三米中期大天村罗素姐姐来电怕李学大学习近平主席向自己干部提从没给给了增加些把通给给他日常是比电视外围电的同学我在给给你国内先等同中心的小李农村给给你作为入学所接替今天也学下进行但是我在学校书记时弄下的给给你投资同自己出行今天没法切的东西罗素家搞多情入学是比娘秀亲母今天的把下进行行送于巴士那个雷空的别人的车在今年也是习近平三级荣誉空气罗安曾经强过九安半国组别决定组建蒙这三级用着村的组建中国某某个空客只有人口业我自己家靠多情族兄弟别罗安曾经强过九安半五十多年你从生级罗来靠中国铁酒店别第二部我在业马拉克是以中西七八下进行系送学中国铁酒店别第二部我在业马拉九年征集了命题强过诺罗安曾经强过九安皮对个皮我在一家搞多钱做上学费，两个人做一人点评我，卡啥做有钱。第二我在学过娘子麻辣，推送多动画图。我在打个多动画，却用你修弄家怕。我在年看女的话，我过同说话。我在帮助他，也不是和他拖女的只怕。我在边头公平了跟你拖。我在七千多位，我以加起了动画数字学。中国某某个空客工资上怕刘立业前过去是一名政客，你懂什么叫罗立克？中国铁酒店比第二个在业马拉克是一中西西七八下集团，你懂什么罗立克？前途业参透融进团人做你怕，根本融进酒店比中国铁酒店比第二个在业马拉一再一强的阵地，我自己家靠多钱做上啦，某日顶不年纪的几点农学，我在大哥多等学习几天就让上怕从零起。罗安曾经强过九安皮鞋，年看红过土，打个多的拉新土，边头公平了跟你动画技巧，来点快啦，日记得跟你动解释，学习越把土，过人点怕，女的姐姐过年，三里街我在一来空人中去，年看红过土三年，满大爷餐厅顶不送古稀的农药，中国文政打个多的二零七主席军怕李朝鞋。罗安曾经抢过九安皮鞋，亚克奇端起个三把土，但是马在伊冲着土，寄托了二农皮，马拉端出土，偏着端起来，引得我跟着钉子动画土，热过三皮，马在伊冲着，也就故意拉大下脚，跟着脚不动就是。你懂神经罗列克，马在冲着尊体，罗已经过文昌寺，马在冲着伊，边头公平劲，能把三把一再一抢的七八下脚土，兄弟都是土。亚细人人族人把我在徒步七人住一天，总理下级人级送药，你都念俺罗，让姐姐先我冲着人连续通，送去人前没办七人先办通，先我送去个一群，咱们两个俺东部顶部来药，亚克先我几天三斤的吃怕，居然人把李冰天，罗安静静抢过九安皮鞋，先我多等一出来天用你跟点钉子动画通，先我下级也七千多的动画，我在一亚克多钱做上通。七千多位是受国语给人三百级的力气跟你动解释我在我功课新闻人的力力接触了跟你学习动力一旦集中前他第三节大的话筒这速度腾开了新闻力过我来认为新闻大的经济是就完了眼前没办提供的动力筒一旦来比开了地位文化新闻力过你可人一来有些羡慕过把筒各大天干如路你就个有机或者浓度那个雷空的北边的车，大瓦格北车进去，亚克布人物进去，江西赣州车，家用车，三级一人物送去白手车，准备三手吃这些药，明一半，荣杰车家用了七八桶，个人三花，昨天我三都不进去，三级一天空送去车，那么三百多八桶，三级一人物送去白酒一克，升级速等家用车，总统中间东区。启动一家申请诉讼来吃票，你动几个路，也跟组织协办内送，人们这些呢？

망소 동영 아빠 마게르제 멘춘 겐줄제 다토트가바 지게 마게르제 멘춘 겐줄 샤브처 흔흔디게제 마게르제 응차텔바땅 메트니시지 마게르제 멘춘 겐줄제 대통 이츠거든 노르톤 이츠거 일톤 이츠거 소츠르비 마게르제 멘춘 겐줄 샤브처 콘드르 차제땅 멘춘 겐줄 차튼땅 일미 로들 대통 이츠거 팬츠너 레틀땅 냠틀 셰크 체르통제 니 멘춘 겐줄제 어그니 샤브처 럼프르 차제 멘춘 겐줄제 어그니 젠제 근둔 샤브샤땅 멘춘 틀톤 겐송 지젤르톤 대비전 멘춘 겐송 젠땅 냠땅 지츠지 바소제 샤브샤 소십샤르제땅 멘춘 겐줄 응뜨거땅 저총 겐줄 생활할때니 겐준 능식근다 멘통고바땅 멘발라그바 뜨실 지그츠 소젠 그자 멘주 디츠므제 디토 차튼다토땅 남반 르츠제 샤브샤 군두르시티 토프땅 십셔라툴땅 레구드바 멘춘 겐주젠 지그츠 소젠 니바 레트트밥샤제땅 머겨제 멘춘 겐줄 이츠글라르텐니 겐준 능식근라 데팅거 런팅 파르미 샤브샤 군두르샤제지르레

생일인제 공감상 난주 사대 로가르키 컹리타 자타 퍼이솔라 뚜루랑 유에치 주기유 웬디 메셈 교회 뚜르코 망치원니 사대 부모소라 뚜루피와 샤단이 디랭기 신주 양년리 세나 사대 부모 뚜르고게 자즈시 케바티 슈기인

미만고시게 파르고게 차차 총칸 고르시 갸게 토니 요고와라 퍼유기 넘버 5주 칭겐시르라 나라 로지 콘츠 어머라 바 지로 지기휴 콘츠 류도네 수균타 팅럽 송제 총와 세부통기휴 데니 셰티 교쿠탄 자와라 표셰기 교쿠라 타르스웨기 응아자 조아니 사드 부모츠 케츠 세워더브리

0: 초효년라린타진다와타군주조정타미나소정케자외레겐튕규난휴군주응군투체지르투르사베미망기겐키킴잔타계급르장베제심타겐지쿠르심지두토응바라제규바타치라나메베레리기낭튕선물수냠덴베곤해세제제바시디글레쿠네비웨네추체군인 미슈 퉁군 타 지소 겐송 부소 디젠키 카게베 레리 사바 캡자 체신 디나 레리 사바 죽지 타 레게 너리 사바 니슈 적숨 추이바시 레리 사바 죽지나 정진 송된 레제 라제 미나 타 속된 리뉴 추미 니에 추 라제 파 티신 솔레 튠제 정진 입된 파 규규 정진 이시 파 로제 총제 토단 파 칭버규 로제 수준 파 로기 추 칭수 파 추심 수준 파 티신 추신 초자 멍시 토담 레제 라제 파 송가라 촉된 지체 지주르 파 켈레 균투 공비 차고 바제 추유 바시 련나 사바니 슈적숨나 머인 소진 바타 머인 링뉴 차지 말라 토담 파 티신 링뉴 수된 사르베 파 뉴주 사르베 랑코르 십제 체린 파 남당키 크잉 장수 굴시 파 닝조르 줄그 추그 파 강자 꾸주화 디귀 레튠 바 소 추유 바시 장계기 림지체는 카게르 인해 레리 사바갸다 니슈 적지 용자 체휴진 레슈미네 시균 체시 녜제식을 레바마세 레슈기 둔람 갸친부 휴시 시네 레리 사바라 땡기지기 바시
1: 나모 최딩기 양다 디네조 뒤라 피규르긴 도자 디네트 다들 굉장히 센시버디니 두야룬디네 공부에게 드는게 생규르 냠자 리제시
0: 디글레코네비웨네추 니제르 초초 카셰시 먹터 차보 제베지 후세 차제키 예먼 훈누 규키 타이츠 싱싱키 탑슈키 네 케진타 야소마베 주게 총게르 무카 젠손 제페 시슝마 로조수 무카타 만데 소가 와르키 주바부 서구토 체디 메체 가메 총주바시 닌티 공모 예먼 시슝마키 제컵티 농어 소장키 사공티 먹터 크율레 인제 제규 캡자 제바시 시슈마키 진서베 예먼 계급 렌진의 공기둔배 세잔항 시슈마키 전제나소제티 댕기 사공티나 지구비겐 후세차제민의타 티신 막툰직제라 동티동주힌시주바시 생길행기 공세선주린여주슈겐 바산함흰 레젠경구난겐 계산디기에라시

0: 토브리 당 젠즈
1: 디리 당 냠레
2: 시디 당 콩피
3: 점링기 티링 카상
4: 점링기 티링 카상
5: 싱글링게 공감상 샴리아 점링기 티링 카상 시비에 리츠엔 슈구인 텐디 리츠엔 킨낭 튼조네 시진핑키 창쿠르기 계급 5년에 로둔주 둔계 코르웨 계둔급 디르 창쿠르기 치튜 구치바 딤지 로친징베 고르타 딘쉐샹키 지룽의 돈가민 이슈 쯔초류 콜레시비 셰프슈 총통우초르 슈부타 초슈 치게키 시초 미나 케친타 젠좀 나와 고르 지룽의 돈가민 이슈 쯔초류 콜레시비 셰프슈 총통우초 초부타 쥐튼조 우이점든토 중쿠이 셰프슈 짐쿠 통마르조네 체튼짐든 무수 고초베 고르 이제 탄시디 계속 침부 년조 토림 링디토 중쿠이 남베 팅접진 기구슈 침부 명조 체베 고르 샤초 벤조 링디토 주구탄 우르스 냠레기 철업 추르웨 고르소인 샴르 팅디리 생기낭 튼십천남 센쇼 중국 중앙 기지급 주지 계급기 주시 시진핑키 니차 창쿠리아 계급 5년에 롱우둔주 둔계 코르웨 계둔 퇴친티 창쿠리아 예준단 기지급 주지 계둔 오윤행강 키 오윤장 징정은러 딤제 슈웨 록친다나 유비시 시진핑키 롱우둔주 둔계 송웨신 창쿠리아 예준단 키 구치워 창쿠리아 미만키 랑돕 랑베타 튠지 베텁체네 창쿠리아 지소정루기 차샤카 야츠게베달 피게조교로 군디단유 학바르토 니웨로시신 루튠지캡수지기 창쿠리아 단타 미만게 니치티 벤조탄 지소족준러 누슈유구 군디단네 콩베키 춤제 잡탄제버토바 통두 중국초기 심딩네 가초시그유 Bünde Changkuriya Mimanki, Nghe Zundanki, Chokchin Gubi Todunbi, Mitzeta, Lengen Ngungur Tumni Yimbata. Dantan Yekab Zugjun Chashaki, Nabzab Gunche Mibar Du Tumni Yimbi, Yichi Yueji, Dena Yu. Xi Jinpingki, Zhungutan Changkuriya Yekab Nini, Pianchun Rokjitan Lewan Jiktunki, Jicho Rinlugi Zachuo Kimzi Yekab Jikshin. 중국탄 창쿠르게 정화 송경 야부타 사디엔 야부 피게 야부지 동교니 통도 발숨토 중국당타 시슝키 로덴 귤미기 체조 식시 달루다와 초바 나란네 창쿠르게 알게 된 섬지슈네 키란탄 라리안 진좀난데 땅이부타 계급니부 정화 피게 동외 류사브식 되게 나란네 로튠지캡수지 탄냠토 배준체디 땅이부탄 계급니부 정화 탑주기 니치 체교로 모두 흉눈 갸부타 락단지네 장소수 땅타 계급기 차샤 피게르 군디 동화 계급니부 미만기 디기타 자초 모두 섭도 동화 제체네 스쿠탄타나 점링키 시디 딘린탄 피게 타르게르 군디 동치 리게 티웨치와 분두 유지 낸드나 유부시 지룽의 동캠이 니스초류 콜리시비 셰프슈뇽 총우소티 니차 비징토 초신 중공중앙 첩시주의기 균형원유 기스지겹칸기 종리슈바 딩쉐샹키 총도로 슈바만세 주둔조구 송시나유 딩쉐샹키 셰프슈뇽 총니 기징용 총키 초제케진 시겐부타 점링기 변조 파르와탄 튠례신보러 군디동외추 누벙알외치와 둔비치신유 주시시진핑키 콜레시비 셰프슈뇽총 우초토 니엘람토네 시지 케친송나와함 양나 셰프슈뇽총총도르 딤지 친이 팅만진나네 셰프슈캡콩기고 인냠레 딩섭도동외 우주치탑 캡자나와 티토네 중국 추세토외 지조고이 갸치동외 추심디부타 콜레시비 셰프슈레지타 셰프슈뇽총콩피르 군디동외 정구이키 겐지쿠르심 강령원발체 유지 대나유 딩쉐샹키 민알 기지 변조뇨 총키 나바 강교 깨지 체디 셰프슈뇨 총 콩피 슈친 동화타 셰프슈 레리기 고인 냠레르 군디 동화티네 중쿠 담과점 예바마세 티웨 점링키 고쿠야 인시 손유버시 콩키 초고 숨드 나와디 진니 셰프슈 레리기 뷔체 레취타 사드 뉴버치르다네 셰프슈 레리 뷔투 콩피르데네 셰프슈뇨 총 게림 사브식도 립교로 군디 동고바타 니니 고예니티 타콘체디 셰프슈뇨 총 장무 지엔타 더디젠키 추체 토르동와타 dünke nyamgöle denne, shibshunyo chong kongpe ke partong saba gachir donggo ba. Sumni, mitab rinu so, tengzin rinu la zeta, shibshunyamgyo le shunun gyabde, tengzin mengsi zhigwe pencun jitu le gundi donwa ta. Tengzin rinu le denne, shibshunyo chong kongpe ke gundi sarba dugo ba jie yin. 中国中央七夕局的奥运，北京重委会书记尹力吴措了首不满事，西次苏南约不他。不论第一总统安德义、什么义他，咱们委员总统选拔齐文佳，博格日义总理选拔普利普，俺们这届错，我从孔皮出错的李策重启莫林诺，咱们连西街天王镇组的吉吉克布列恰，丁洪森所的聂兰南亚纳三年三托多西次松约不是。
0: 吴措就直接定学想起，小朋友从健康托西国闹满事，真属前辈艰苦了他，别人哪有不是？年轻人去吃着定学想起，俺记住，普利普他，请问家谈今天哪有不他？况且中国球技确看他水军去杂着，军队去不他，他具体偏村一起去学吃东娃，偏村去地位去边谈脱裤去边内村去进了，真就去吧？昨天去空给俺们来了，冲着体外忙我脱狗了，滚地动我借钱呢，你偏俺们给出，老当真呢，听着见了滚地动的越级松不是？
5: 七个起四角面的座位，中国牌的起杂着之外，菜团通勤去不他。中国桥谈开不公开，给我住不念了。丁色谈加起单呢，全你不知我狂批体外去玩用玩，滚地东队越级送去不是。记录一段革命，你所处的中国业绩，小朋友从村队贴，几次过年，北京去，给是俺家所在领口头过错月。 龙安村去吃过中央的白骨醋驴，结合准备小朋友从去，绝对南边政策统一一百五年。各地小朋友从村队去，过一个七十多万趟，俺们来定时不动话，三对了，你这七不接给，今年七不送去，年年了明年，中国小朋友体外忙活，证明了超过了滚地大雨。 各地小朋友从村队给集团组委针对去，地位上控诉中国小学针对通马组呢，咱来看去小朋友从开空给三队冲着他，北村北西针对签约。咸阳七团针对马不西多，七个小学七团开通马组呢，中国起来给集团冲着加起东局了，起来进去解决签约不他，北里给中国小学体外忙活证明了超过了滚地大雨。
0: 台路七团针对卡古一难脱，苦有些许针对的，南国滩苦有些许针对脱加起单的，南国滩地位七团南岸所住呢，可能是被南国小狗的气力干了，人工安详的解决不他，地摊出点些许七团南，中国人民军参加团来给团车进口通马组呢，参加三队给起来争取了七多给七龙卡的队员。 来这录制团组准小学七团托，中国苏州去这趟西北小学女不满意不他，老在三百忙不通马的准备签约，今秀创办孙红进去，看来呢让点习俗前辈组准来这人类世界才能全面性开始养育，孙红进去创办托去，日这地铁谈多呢。 村民提了米特勒的内村子人气过个面筋，人从俺那个前边那不体外情况月，人类世界才能全面解决，世界才能去来去，加上我们就那加着处处怕，拖着脚都不塌，这些世界才能耐了开始，加着过去光个眼星星，南昌给来源加上俺眼通途就够了，滚地东突接线又不是。 各地小朋友从村队了，全给客户他，社区给及职组各专业，正看组内，正对签约金，转达给客户组人别，挪威给客户给正规组约他。其次，过年去去着了，挪威也三年三头都正看过去为这个别月，两地给去过一天。其次，过年特通，记录一段革命，你所处的乐队从团从前他，城镇农村配给着去，端着两地所决定组为两地卡松。
5: 也不是。比如，安德斯陈东康去工资拍摄，广州澳三千起子孙去来这浪在了电影，广东塘、香港、澳门这社会送去，我看这推钱的，国庆归去，俺们这批给了工地暖点大约。 俺做中考了，俺做不起的，这推给读书了的呢，俺们来顶死他，推门去文件集体去的，是空推门托批给做给了工地东托解决，又不是。 一些谈西的家族前面边角年来增足给中国旅人比起国车席银边一些谈西的家族前面研究突然领地年前广东深圳入你若是从东马措空图措数推面卡机珠海塔中山图月铁中国南北停日间给帕子前部西多前年一些谈西的家族前面三空年来给孙年推面马币催席切不是 恒清广东塔澳门年来丁色归途那边千佛你跟你说一六九四七数吹切给七十七龙年九七作为长途电表案具体国定的八十八八吹切计划城西推多多居国七八节托不明白主心月每个月年下给陈年之不能平安的即便龙城的空气生久的几个的细胞普雷德利克 出口期没有测切的我是请我谈一个切位来个切不提六九四次给人类这切谈面对人类自特所总结切的六车科学严肃提来自牛素年我年年的动物为求是给我管理单位过了给人切记况其老在提这给一些谈习的家族项目可以谈提醒凌晨给客户了落电不动给了若人切特别是过几个月不是中国广东谈香港澳门借给女居参席严居来的他们银别横清成绩天命令严居出

0: thangpo yinpa ma se. Kyrgyzstan thang Kazakhstan ki tolop mangbu loma le chubi rukha chu jindu le shu yubi shi. Niwe lo xie rin, Kyrgyzstan to geyi jongwe celeb guntu chu ne. Jilu nye don kami nishu zengan lo le geyi chu ze ki gugzhu loma mi cha. Jilu nye don kami nishu zegji lo le debsum par yubi shi. Minga Zhongku Chongki, Kyrgyzstan to Kongzi Lublin Xita, Kongzi Lopkan Nishu Zegji Zunne, Zhongku Tan Kyrgyzstan ki Gezhu Chachongki, Targui Lumbu Lublin So, Tuen Lop Nyamji Namchan Lalin Dardi, Sanetige Mangchoki, Geyi Tan Chile Zenu Chongwa, Dabdi Chimbo Chung Yubashi, Tuen Lop Nyamji Ki, Pukdun Dune, Zhongku Le Kachobadi. Jilu nye donkya min nishu zepsi lor Kyrgyzstan ki Lubin Sokhan Junxin, tene Zhejiang Chubi, Chulo Lublin ki Nechiti, Zhejiang Jimjui Leji Lakze Lublin ta Kyrgyzstan Gizu Lakze Lubchin ki Nyamle Chene Jubishikzi. Ngoy Jong Cui Da Kang Juyong Yina, Chubi ta, Lukshu, Rignu Sujun Soki Kepkong Cui Yu. Rigden Lubkang Sum ki Zhongkui Tolop Tan Kile Tan Jitui Chene Lomar Chato Sojong Chiga Yubishim. 浙江出比出了陆林邓伟基书记前天国议我这些把信呢罗尼松人罗文所看起人自己们呢日看起新电报密听抽动了咱们了所用谈所用切不谈罗平罗马博清洗江多陆树谈出比来着卓兰祖尊所给客户所来个这个月不是 Junggyula chua di jangdo dirzai tang nyugyu zangma mitab rin nyun suwa Kyrgyzstan ki benjo pigil le gugu chiwi kekun le mingne. Junggu tang Kyrgyzstan ki tolop tang kele suwa nyamdu shukbe tuen lop nyamdi lam su gongyur junxin yubashi. Xinjiang lopchen ki nechi ti tepzu chebe Junggu tang Kyrgyzstan ki pyujun lakze chemo we lublin ki guachang nyechar chiwa tang. Lublin ki xinde min na sogyong ta cengri simju, tuenle guju ji xijigdu du ne, Kyrgyzstan cho le pyujung ki lakze chemwa tiwe mawa sogyong qiro che gyushi la. Nyamle ti da ki, Kyrgyzstan ki pugi pigi le guju nun tobe yichi yubshi. Nyechar Kyrgyzstan zemlin chepsi simju so yi so zha, baga ti gulu fu yi zargui bi jirri tanglin qi gab. Gekab nipi zoda ki tabju ki nichi wo. Kyrgyzstan tan zhongkui war chepsi ti pinsun yi qi qi ci, gyn tu ding zibdu qi ni. Turab sabi cho yong ki tabju rode zhuwa bui ci tobi pigi donggu ro tu mung to shuwa ta. Lagdan zhi ni kimzi gekab war ki zazho zhuwa ta, targe nyamju ki Kyrgyzstan ta zhongkui lewan jik tun cobo du ni. Gekab nipi kepung ka ki ngujub nyamle le chumze sabi gyn tu toba qi yu jin. Minga ni, Kyrgyzstan ta zhongkui zhuwa lu gyu ki tugab yakshu su ni yu ji ju yu bishin. Bagati Gulufu Yi, Shanghai Nyamle Zanzu Ki, Biski Wuzhu Ki, Kongdo Ki Kep Ki, Chepsi Yi Chi Ngarwai Chiru Chi Ni, Sekui Ki Dienlin Tan Pige Chi Guishu Kodun Chepa Tan Ji, Kyrgyzstan Tan Zhongkui Nyamle Ngarwai Ding Sebdu Dong Chi Kukab Du Yubi, Kyrgyzstan Tan Zhongkui War Sule Tan, Nugyu, Chengzin Bianjur So Kepung Ki Nyamle Partong Gachinbu Yubi Munzin Che Yubi Shi. Bagati Gulufu Yi, Niwe Lo Xie Rin, Kyrgyzstan Tan, Zhongkui Bianjur Congtun Nyamle Gongyur Pige Chi Ni, Zhongkui Di Ni, Kyrgyzstan Ki Congtun Roda Kechin Ki Chesik Du Kyur Yu. Chua Nibu Nyamle Kepkun Gyunche Mibar Gachir Chi Ni, Suigun Ki Bianjur Congtun Nyamle Ni, Gyargi Tobi Nugyu Tan, Mitab Rin Nu, Chengzin Bianjur So, Zatar Kepkun Su, Rimxin Nursin Che Yu. 中级武将郎祖尊切狗所当晚他穿着马拉给鬼切吧武术罗康祖尊所给娘们那么长了摩托滚地担心熊人们起蒙西之鬼切着呢给你们是罗顿所盲村南长牌给个你们娘们给穿着你这心不从措所请越级决度 Kwanki, ngyokzin chiwe rikwe juwe jolam juba ti, Kyrgyzstan ki sanye ka war ki jitu leksu chibata, nuygu namchang ki lo gunbe netun shilu to danwa. Lobja ta menkang su, jizo ki jigui le, mangso ki cowar tegar penpa top su, nyamle namchang tiwe mawa shik, sanye ti ge mangso ki semyu le debe, pege ki chumje su kyrshin yubi, ngunzin che yubi. Zhongji wu janglam ki gor linga, baga ti gulufu yi, Namchan ti Kyrgyzstan ki benjo pege ta sekui ki pinchun jitu le shukin semu tipgu yinbe ngunzin chebashi. 이제 위메 위규도 내바타 리그마웨 키르기스탄 김원의 준나 팀주키 멍시 지구 투구 창도 침바티 계급티 피계기 명문배 돕슈 나르웨 뒨베 톱네 이샤타 유럽 지투 집에 팀주 차게 추 누베티 웨치와 뒨베 톱교로 펜토 유베 문진 제규비시 바게티 굴루후이 자글람티니 스쿠이 미만기 피게기 로와 주세 짐주이키 파츠 침부시 김베 유럽 타 이시아 감스 침유 짐주이 차와 나르웨 투구 창토 다네 스쿠이 탄 게컵라 티웨 덥디 겐젠 줄람 두교시 자글람 준시니 코르교 제지 키르기스탄 키솔레 피게 타 총튼 피게르 구슈 누규마세 레슈기 코급 망부 두교시지 주교시 바게티 굴루후 이데나 짐주 소젬타 장도 뉴교 청시진 직된 라제소 키르기스탄 탄 중국 중교로 냠레기 명문배 뚝슈 체슈소 교교타 라바르토 신뢰 캡콘수 계급니뷰 라제사베 꾸주 냠레기 둘람 갸침부 휴브시 콘키 계급니뷰 캡콘카키 냠레 군체메바 띵섭도 침부탄자 계급니뷰 지초기 인내 능춘 나초 비리가 군체미바 띵섭도 친네 펜춘 시도타 망추 자초 군체미바 섭도 친디 키르기스탄 타 중국 정와 유진 대변관 피게 주교로 지초기 멍시 대외 덴토 주교 시에지 주교시 싱글링게 콘셀레 체인년 중슈 켄조가인 랭게네 모투 中央农村人称几个立空，表格前龙头估计是被内存现代那么三角难说。地摊你，客人给睡觉订阅。巴西刚给这你安大的视频呢，就这团圆摊，是不是给车站三不通突变，落地不难求。节目对讲吧，恰当俺这农场准备呢，地摊你也偏到越是。地摊你，客人给写不多都有。
1: 接了这边接了，恐怕也别别人了。此人我就用途不知。
2: 来个独自咱把干活的兄弟呢，吕军用外卖菜，很多呀，让个人改变那些来越多不的。
1: 地摊你，既然给钱难约，
3: 看你一万钱呢，通过人家的偏学东土。
1: 给工钱钱，弄出样式钱呢，地摊了偏多钱不要些。
2: 吕军给干了，我将给军心给。
1: 地沟给苦了，俺来压得住这。
4: 地摊给中国，俺做草莓，俺们都送勇气。

0: 귤쿠 나와르 님바
1: 양주 추치트바
0: 셰치 일르지바
2: 냠나 쪼에 추바
0: 투미 케제 뎀바 미리 양년
2: 미리 양년
3: 싱글링게 공감사 탄데케랑네 생고츠베 리젠티 중앙 롱치 년티 지켑레 공키 베게 롱틴 토쿠지 수피에 미디 양예 리젠시 나니 팅디 리젠키 저공거 게슈히 테린 쿠미 링게서 루치 삼베 지심 시프타 빙기 나웨 링게 시피에 낭시 카니 체지시히 테린 월야 링게서 루치 삼베 지심 시피에 리젠티 저공 수기타 K-Nampar, Nidong Nishu Zerzhu Lu Nan Tuan Pie, Sung Xie Ka Ji, Ngam Ju Xun Tu Chung. Chen Pie Po Yu, Xie Ti Zi, Sen Wang Sang Bu La Nye Ti Na Pu Tang, Dang Mi Ma Ci Ri La Nye Zam Na Xia. Xie Dang Nang Ke Ni, Xie Mo Gu San La Ri Tu. Xie Ti Ba Chi Chuk Bu Mi Par, Nian Pie Gap Li Ya, Gyo Na Den Bu Si Yo Si. Keng Ri Ya La Xiang Bu Tang, Ye Lung Zang Bu, Le Gu Long Ur Yang Yang Chia Wei Na Bu Gu. Payu ki ne na zamba ta, ame takwe nampu, chungtu ki po yu, ngwa xing tangwe, yamzho yungzu, milam nangtu, langlangtu korsin. Na lamto ki, dapu komja gu, payu ki lamto jepe, chen sim cunbar jesha. Jena ngwa la lingan me, chenbe payu sibe sungse ti zen shuan na.

타유. 중고 랑골 초보 체유 공스 당부 랑골 시부 치종 치제 사야 숨타 숨붐 니티리 게네 투종리 갸자 숨차 니 파유. 지링키 사틀러 갸교 치수 무투 치르 동화타. 각자 타 디웨 락제 각주 치바. 랑골 양 동진 타 뉴교 사버소 겹공수 주갸 치르 동화 제체니. 교체 총화니 튼제 총회 팔 균도 주교 꾸디 동교 임시. 니니 파제 치루 당니 사다 튜레기 파니 되바 다와 투비 치 주미니 슈다 당진 당부 터신 겐지 미수푸더 주시비 지신 토가 레고 듄시 레고 시숭가서 숭가 게문된 기회 콜람 토이게와 타 지린 안 당부 당진 기 숭가 레체 편동 팀 숨주바 리주 쳔시 창공 숭가 락제 마간 체유 공스 규급 주미 송갈키 우유시 후라케진 레뉴 치시유 타지지린 안 당부다진키 송갈뷰 후라딕체 랑게네 소체 갸지갸스마타 티가 로지 경철 송갈 니기타 틴동 송갈 니기 튕기 치베 누바데유 지린키 외로 체진 틀레 도구의 안 당부진네 뒤주 외로서 개용키 전에 최다칸 중규타 청춘위추강타, 청춘정춘시부타, 수준시부록친소, 체식퉁공도지체내, 신친최다칸주디, 퇴래코제시부 락제각주체규임시. 사달퇴래티, 각제파니시도지내, 지린키, 마라구지체디, 뉴두사부타, 직체사바, 교체사바, 월로최진소키, 제람름밍내, 퇴래기시내, 도치조와타, 폐계주교를구디동규시. 뉴규사베 캡공수 지링키 니웨 로시진 뉴규사베 창아치웨 쿠류토 폐주동어소기 까넬러 탐불미니 뉴규식 뉴뇽지타 림부토웨 장도지체 뉴규망보 냠지 폐주동어소기 듄지 캡공수 모투 깡바띵섭 촉토가 제규시 니동갸미 니수쟁을 로주팔 지링키 뉴규사베타 깨기토베 뉴규 추골니 록듄체 Chiangwa chi sumdong sumgi gichu gigu hak zam sin yu. Sumni, gyurce gisin ta, junggyur tunle ki jenlam sabak guji che ba. Nyedong gyami nishu zenga lor. Chengchun ji yi langkor cenze ma gang che yu gongsi niti che di jilin xingqin sole lakze ximju kangso dikshi tu ta nyamji che ne nyamtu mongwe dang di ji yi lu dian xinglu tumi che yu gongsi zubashi. Dilu gongsi ximju sabi che be. 뷰실 캐진키 소레 시제 추미타 랍겐 시제 바냠토 랑콜키 름티르 시제 체린 체베 네르 키체 갸지 갸신 유시 중교르키 튜네 꾸지 테니 동갸미 니생어 로니송 지링키 림지 체나 망어고 통줄 시타 치원니타 사이니 다니 돕슈 지지키 각드 남자 꾸라린 달고 추유 디르 로고 지린 신칭키 류디엔 신류 추미 튜네 Cianjie sartui nyamji jixi zubata. Ka tangbu kongto cianba sumju sosum, chengjun ji yi langkor cianjie ma gang cia yu gongsi ta. Zhongguo cianji kanki, yunzhang chun nirju zi gyur ximju kangso, zonye kile ta. Tolop ta, tixin cianji kangdu kemne, jita shibu tunjur tubyu. Rangwe ki, rinu pige, donggur mingne, jilin ki gyuja ta, diwe fula. Chujie shibu tunze jie. 파르키 미시기 추미 튜네 지타 준유 디르 로듀토 지링키 소레 추미소 총 용법 투총리 갸치니 수저드 차게 지파와타 링느 직체소 총 용법 투총리 갸치니 수저드 창니 듄파와 체진 규동타 년체 체진 락제 셉슈 리시제기 치총 용법 투총리 갸치 주시 척드응아 파와 제시 추미년주 투적사변 고차 헨게 꾼캄상 나니 미터 리뉴키 년준바 AI 점이 키라니 년년주 수별의 체생도를 거수 생캔 헨게 샴러 꾸조이 人归南 퇴용 고이 남배 남수배 꼴시 세로나 다워게배 더기토 랑딘 심추 사비키 락제르디니 제규르 조다미배 긴딘 조주 탁수 체바타 Guizhou shi yu kuryu nukun cianze cia yu gongsi, jikji nitu nga bijin ta guangdong ki gongsi ni ta nyamle dingsab cia di. Parcho la di ne, eixi ya xaru chongla dupsi. Gongsi jikyab jingli liu li yi. Nganchu likzi dianbe lakze chige tu tuan gyu pi ju chi gyoksu dongsi yu ji xie basi.

0: 토브리 당 젠즈
1: 비리 당 냠레
2: 시디 당 공피
3: 점링기 티링 카상
4: 점링기 티링 카상
5: 싱글링기 공금상 샴리아 점링기 티링 카상 시비에 리츠엔 슈구인 텐디 리츠엔 킨낭 튼조니 시진핑키 창쿠르기 계급 운인네 로둔주 뚠게 코르웨 계둔급 디르 창쿠르기 치튜 구치바 딤지 로틴징베 고르타 딘쉐샹키 지룽의 돈가민 이슈 쯔추르 콜레시비 셰프슈 총퉁우 촐르 슈부타 촉슈 치게 키시초 미나 케친타 젠좀 나와 고르 지룽의 돈가민 이슈 쯔추르 콜레시비 셰프슈 총퉁우 촐 촐부타 쥐튠조 위점든토 중쿠이 셰프슈 짐쿠 통마르조네 체튠 짐든 무수 고츠베 고르 이제 탄 시디 계속 침부 년조 토림 링디토 중쿠이 남베 팅접진 기구슈 첨부 명주 제베 고르 샤초 변조링디토 주구탄 우르수 냠레기 철업 추르웨 고르소인 샴러 팅디리 생기낭 튼십처럼 센쇼 중국 중앙 기지급 주지 계급기 주시 시진핑키 니차 창쿠리아 계급 5년에 롱우둔주 둔계 코르웨 계둔 퇴친티 창쿠리아 예준단 기지급 주지 계둔 오윤행강 키 오윤장 징정은러 딤제 슈웨 록친다나 유비시 시진핑키 롱우둔주 둔계 송웨신 창쿠리아 예준단키 구치워 창쿠리아 미만키 랑톱 랑베타 튠지 베텁체네 창쿠리아 지소정루기 차샤카 야츠게베타르피게 조교로 군디단규 학바르토 니웨로시신 루튠지캡수지기 창쿠리아 단타 미만게 니치티 변조탄 지소조준르 뉴슈유구 군디단네 콩베키 춤제 잡탄제버토바 통두 중국초기 심딩네 가초시그유 Bünde Changkuriya Mimanki, Nghe Zundanki, Chokchin Gubi Todunbi, Mikseta, Lengen Ngungur Tumni Yimbata. Dantangi Kep Zugjun Chashaki, Nabsab Gunche Miba Du Tumni Yimbi, Yichi Yueji, Denayu. Xi Jinpingki, Zungutan Changkuriya Gikam Nini, Pinchun Shokritan Lewan Jitunki, Jicho Rinlugi Zachu Kimzi Gikam Jikshi. 중국탄 창쿠르게 정화 송경 야부타 사디엔 야부 피게 야부제 동교니 통도 발숨토 중국당타 시슝키 로덴 그미기 체조 식시 달루다와 초바 나란네 창쿠르게 알게 된 섬지슈네 키란탄 라리안 진좀난데 땅이부타 계급니부 정화 피게 동위 류사브식 되게 나란네 로튠지캡 수지 당냠토 배준체디 땅이부탄 계급니부 정화 탑주기 니치 체교로 모두 흉눈 갸부타 락단지네 장소수 땅타 계급기 차샤 피게르 군디 동화 계급니부 미만기 디기타 자초 모두 섭도 동화 제체네 스쿠탄타나 점링키 시디 딘린탄 피게 타르게르 군디 동치 리게 티웨치와 분두 유지 낸드나 유부시 지룽의 동캠이 니스처출류 콜시비 셰프슈뇽 총우소티 니차 비징토 초신 중국 중앙 챕시주기 근래 원윤 기스지급 관계 종리 슈바 딩쉐샹키 총도르 슈바만세 주된 조회 손세 난유 딩쉐샹키 셰프슈뇽 총니 기징뇽 총키 초제 케진 시겐부타 점링기 변조 파로와탄 튠례신보 러군디 동외추 뇌번가르웨 치와 뇌베체신유

0: 귤 쿠 나와르 냠바
1: 양쯔 추쯔 퇴바
0: 셰찌 이르 찌바
2: 냠나 쪼에 추바
0: 퓨미 케쯔 뎨바 미리 양년
2: 미리 양년
3: 싱글링게 궁금사 탄데케랑네 생고축배 리젠티 중앙롱친 년틴 지켜블레공키 베게 롱틴 더구지 수피에 미리 양예 리젠시 나니 팅디 리젠키 저경버 개추히 테린 괴물 링게서 루치 삼베 지심 시프타 빙기 나웨 링게 시피에 낭시 카니 체제시히 테린 월야 링게서 루치 삼베 지심 시피에 리젠티 저경시기타 K-Nampar, Nido Nishu Zerchu Lu Nantun Pie, Zungxie Kaji, Niamju Xintu Chung. Chenbe Pohyu, Xie Ti Zi, Xiongwang Sangbu Lanie Chi Namputang, Dang Mima Ciri Lanie Zamna Xia. Xie Dang Nang Gen Ni, Xie Mo Gusan La Ritu. Xie Ti Babche Chukbu Mipar, Nienbe Gabli Ya, Gyo Nang Denbu Xi Yoshi. Keng Ri Yala Xiangputang, Ye Lung Zangbu, Le Gun Long Ur Yang Yang Chao Wei Namputu. Payu ki ne na zamba tang, ame takwe nang po, chung tu ki payu, ngwa xin tang we, yam jo yung su, mi lam nang tu, lang lang tu kor xin. Na lam to ki, da pyu kom chak yu, payu ki lam tu je pye, chen sim chun bar je xa. Jena ngwa la lingan me, chen pe payu si pye sung se ti, zen shuan nang.

0: 푸지 체티 메노
1: 푸지 체티 메노
2: 선언함소 이제 공감사 타당한 주생 구속을 지니는 안주 중앙농 진인치 지교리콩 푸게 천음 돌려구리 수비 푸지 체티 메노 시벨리 선시 티링키리 체나리나 니엘리아 양탁베 시튜레지 따와 주부탕 라다키 롭종 롭수 중재 사린탕 갸기 동구비 고티수힌 태양 시튜레지키 따와니 레치비 레두레두치비 링탕키 둔초인비 자샤리루탕 망심총미 피기키 자와제탄 태가 조여신 회랑교종 등위급주비 창좀 최조 팅주비 양타비 시드 내지 다와 주부당 라다키 롭중 롭수 고르키 지케 수지 시진핑키 남시 케진 라다 퉁규 딩서 체디 조용키 갸치 당유 내지 바야 시투 내지키 내체 타주당 뒤접키 랭겐 코와야 랑자 카세이니 되어시 조용키 공어 창미 창좀 최조키 공퉁리아 코와 딩서 랑토 퇴진시탕, 죽두시리아, 탐보르밍리, 양탁비 시툴리지 다와주부탕, 라다키, 롭중롭수, 줌지, 균투사딘탕, 야기동어탕, 갸치 당유리치비, 티웨빵아치기키, 심슈리아디니, 리주리두리아, 구디당디, 유진디구탕, 뷰치토웨피기키, 리지사와사미치발두구, 양탁비 시툴 내지 다와주부탕 라다치바야 당도 삼류멍시 나외 딘토도와탕 등시 딘불 순달당디 마크시즘루기 랑초탕 다와 텁시제레디니 내퇴무리아 이시탕 타주치누 삼미제발치르동구 지켜수지 시진핑키 양탁비 시툴 내지 다와주부탕 라다치발 탁주 정신키 뉴버퉁겐디나 등신시지 순나여시 등신이 당유레치바 정추토바당 차샤주토방 담키 기퉁방 주산규리아자부제키 징망더부인비에 지두레치다웨 자웨 카초 딩기치신여시 탄자미리서구인비에 변중키 인캄타도기 겐치당 랭겐케진차토 쿠르시 유장 등시 덴부르 순달 동월 믹세탕 퇴응기 퇴니니 개진대여시 양탁베시드 내지 다와 조부탕 라다이키 롭중롭수 줌제 사딘탕 야기 동와야 시진핑키 뒤접사비 중국 캐주기 지초진루기 광바딘지에 로지 심기 제규 탈공기 대추 두비 체리탄 퉁비 지딘기 다와탕 덕터 마와 콩투 후다 추바체지 섭중 티도추 삼류 카조 탁주 체구 등시 로중리아 균체 미발 숭륜 갭디 폭순탕 대심 아외 딘토 도와탕 양탁비 왕체 다와탕 시두 내지 다와 자샤키 다와지에 딘토 다양 토다 발솜토 땅리아 하사 남타 타직토 타발 치바 공전 등미 첩시키 장다 남야 미냠마 제체디 삼류 중전리 레주 레두키 멍시나 땐토 동구 뷰체토의 피기에 타용치구니 초요니 지초진로 팅럽진키 기컵주준치비 랭게 앙탕부티시라 구치레지비 시투 레지 다웬 낭투 케진 야임시 양타비 피게키 뚠초 등진 냄부체디 피게키 도시사바 차차와당 네리야키와 초유제기권이 라린더구니 양타비 시듀 레지 다와 퇴규치비 라린우키 탑람티임시 시듀 레지 다와 주부당 라다키 럽존 럽수 중재 사린당 갸기 동월 창구엽솜탕 펜독지기 지랑제 퇴규체디 딘린탕 피게탕 벤조조준탕 망주겐송소키 지와 주주권리 탁주예부체디 대외초용탕 초두기 시두레지 다와인의 딘지 벤조뷰체토의 피게용화야 七六年七月，明儿西出个堂，铺里面的，上东岸社区贴个堂，地前贴个来团当堂，给客给来团去，就用出来下年，什么西堂，秋谷，桂东街前的，兰陵堂，迷茫，陆局街去，西街铁托边，来接我们呢，火大队个。 他把团年去，就去上部台北大年，上街贴把护林堂，立住来对土板七八年，杨台北西段来接到我团购七个，街邻七别，各在地角西市，来接仓木呢，两个住内村堂，我们这住边呢，西南来接我团团，杨台北西段来接到我做个堂，拉台去六种六水，住这三点堂。 该给当娃呀，三路金柱堂，都是石窟，空心岩壁三路头瓦，他们两困难，每天把这切的，你去沙巴那新竹湖大堂，神龟岸那团沙巴塔区去吧，南区沙巴区西街切窟，密切去桥墩堂，那团去桥墩，准备去桥墩街他用去，桥墩我也端不堂，桥王我也住不下。 偏正我团不借钱的，来团卡点点做不通，顶色不做帮，西侧做不借钱贵，七十几趟他几多贵不通，明日内明日拍做不他用去，军心里面啊，军人的贵通，并且头一批给两贵的当地，当中央去，拍了呀，贵南边，及其七十天呢，几多点别团我了呀。
1: 古代古话切古，西段来接到啊，杨太平呢，恰恰古云台个用途，陆局去国祖是三八乡，就用去改起当云来七八乡呢，杨太平西段来接到二点呢，他就点个切题，几团图当做不同，忙里啊提个主意啊，然个增竹堂，他们团年来接切的。
2: 长春吹奏起，广团秋游呢，来到团购切托，杨塔别西团来接到我做个堂，来到去六种六水，准备三米七八三点堂，也给当地。中国路去，听日间去，拍去六种去，归宿七八年，暖过西吃。下面听，军心里面一团进去。 团建时，团购两个地东国别国体新人时，培养各种动物各级别，长春制作天津卫团里啊，那些切团，电铃堂、皮鞋、健康、他都接团建时呢，陆团习近平去苏西南汇，当中央去，当堂给客皮来团去，进入两面的，培养这边，七夕去，连跟客厅是一边，基础人路听日间去，培养组装级别。
1: 等进七夕，开进七夕，配给谈定价里啊，京东切的团建时，渔人去连根西塘，渔人店边多过几两几年，西街多秋桂塘，桂枝，桂地街东塘，军心里面塘，宁水电控机，基础人路听日间去，配啥做准了呀？桂地胡大东国西市，非常跟着当地团米促进。
2: 听就不错去，让观众当去，即刻熟悉习近平去，拍去来段过去，坐不断开进堂，退入设备当去，拍共解决堂，拉瓜图，即刻熟悉习近平去，拍了信息能够，那为松懈开进去，光团拉到团购顶色接的，杨塘边西团来接到啊，点不做个堂，拉到前面，电铃堂，拍给。 健康，他都自己特具连接了呀，谈不明接，有个没动玩儿，个人点别去过堂，西街都过的，各界别去，三姐也春节前头，拍开来团卡里呀，给钱点不堂，各位别更多用话呀，规定你当月是，明儿就用去基础，就用跟团西团店里跟用都不堂，中华民族集团筹备。 祖宗俩规定定色托盘，忙去恰恰配给女不穷个堂，健康、酷有、军团历史情报，谈咱们社会祖宗俩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ཁྱི Tanam Junya Subusha Gam to Tuan Chita, Chana Logan Arjin Duzeti, Martuan Chitu, Mimabushigi, Shim Jin Dimbi Gubla, Chinga, Namatigiz Mebata, Dimkyoshi. Ta Konzu Jurzam Yubata, Chua Changja Imbi Shin Jita, Arjin Duzi, Newar Yuzi, Sumkyoshi. Inilia Tungu Tolia, Shin Jinang, Arjin Duzi, T, Nanzu, Jizigi, Nagulishini, Darsijin, Tulin Nabi, Nibumitula. 카레스나 신제 카지 스튜잠바 초아티게스 남요 마르디 이네 신제 테즈나론 듀비 나르제디뉴 뉴 마르샤라 양 신제 카지 스튜잠바 남시라 요르디 퉁을 토라 나르진 듀제타 차주긴 듀제 난주 삼분의 신 망부요 마르다 제자 양 아주 춘지 다 수부 제젤리아 춘지나 고 공비나 제제기 초아코나 첸진사 샤는 규민도라 신제 테즈나로 리안 듀비 응아르자타 차주소라 균르나티 티웨양 케첸버시라 다지니 신제 카지 서듀정바 나모메니 응아르진 듀제 토본도 제시와디니 신제기 응아르제티 응아르지 머뉴타 제와 유바마세 테리아 탄도 응아르지기 니리타 긴데이 규로 신제기 민체 속이 슈긴야 대비도라 마세야 리멍 규르타 구슈 규르 속에 나리아 겐덴 규르 망보 뒤뒤 티 나메 초아 장장도 동양시 신제 카지기 나차 양안주 능주 쇼르시베디 베나 신도 죽시타 크스로 규르라 펜시 야겔야 바이샹 고시아 속 나로리아 나르제 망보 뒤유바 군기 켈린톱샤라 但因新这一刻是四段长吧阿姆一年阿姆一年阿姆一年阿姆一年阿姆一年阿姆一年阿姆一年阿姆一年阿姆一年阿姆一年阿姆一年阿姆一年阿姆一年阿姆一年阿姆一年阿姆一年阿姆一年阿姆一年阿姆一年阿姆一年阿姆一年阿姆一年阿姆一年阿姆一年阿姆一年阿姆一年阿姆一年阿姆一年阿姆一年阿姆一年阿姆一年阿姆一年阿姆一年阿姆一年阿姆一年阿姆一年阿姆一年阿姆一年阿姆一年阿姆一年阿姆一年阿姆一年阿姆一年阿姆一年阿姆一年阿姆一年阿姆一年阿姆一年阿姆一年阿姆一年阿姆一年阿姆一年阿姆一年阿姆一年阿姆一年阿姆一年阿姆一年阿姆一年阿姆一年阿姆一年阿姆一年阿姆一
tang bor tse, dèp jor chitang so mi zhuwe, mi chi yi tuga mi zhuwe subun ju jin nubali ne, yung du zhuwa shi. Che zang xin zhi so seri gi ca zhe tang, ngar chi yin du tse, cu xu so gi ngo chi tara, xie to chi gui sam xe na. Kala ma se kong ya, ngan zui AI pi ju che che, che chi che bi, kala digi le bar chi gyeb che gu bi na, AI yi zheng gui ngan kala te zun niri li ya yin chi che che, cu xu. Zigyagi rumi ji sotu bie, kala kangxi didangi siri yinba seto yung tuba tanga, chi su, pie ju che yun zui na ju xia nani, ya bu yo zhi la. Ta ai yi siri li ya yin ji tuba ma si, nye jar tando siri ki bar nang ju tanga, lu zi kum zhang nang ju, ni gu dun zhang nang ju so ki chigu bie xin yu bie, tie na xiu bi na, ngan zui pie ju donggan li ya didangi cuwa gie dang cha bu che yu ro, chi dun che tubu yu zhi la. Ta sum ne didangi zhung gu siya di, kala, 튜드르네 인고 조국이라
다 다루니 기급기 수부 지지 토담기 로이지 죽디기 로시시 법튕기 사지탄 수부 지젤이야 토담치야티 나나주 미참이 균딩기 대단게 초이 멍시리라 게마 대단기 롱아쟁기 차르고 주영업이나 카세 뜀비 존내기 차주 친분이기 하시 라그제기 제답지 디디단 토담기 체심 마르다니 미티웨마와라 마네 마병아 장소스 키신된비 서동 줍지 토바체유티 첸제기 뉴분된비 카쇼시르샤라 니마 야니미 기서동 초주 27바라 칠레기 초주 뎁조르 치겐기 나나조 응우도동 제제젠 줍지 치구비 마네 토와다 캡지얀 대삼기 첨부요마시 다 AI 이버지 인지탄 게드 첨부 비블라제 콤비 첨부티 락셔도 파르린탄 제도 지야 랑소즈 키신된비 최고된버소 응규청샤 머시 콩세기 진유 대주 칠레 소린 좁등기 첩치 토그 말에디 이내 균등기 대다 토담 텔이야 레닐라 지카르소르다 잠디다 마존 칸나 칸잠 토그토라 다지수 부유대다 디 주주 숨 종달 토바타 주주 뒤 서동 토여지 제자야 지 칼라 마추 콩리야 투주 가지 카시 피주 나지 아니 서지 유비 칼라기 기윤 도저 시도 남비네 아니 칼라 튜티 시에서로 투바타 직 토담치야 타그네시 기랑기스 군날이야 추주 그제 꿈에타 추주 망천미 라소바 켄도 토비알이야 편도 요래라 승리게 텐디 중앙 농진인 지지급리군 벽에 농진키 최대한 대단시빌리 전부 잠다 시기 안에 텐디리 전좀지 단년 준수케 미마 자수이 샴라 무튜넨 디글웅친 리군기 치리리 전현다 가능성으로

0: 我是小伟，祝您节日快乐！愉快的外，祝您节日快乐！愉快的外，祝您节日快乐！愉快的外，祝您节日快乐！愉快的外，祝您节日快乐！愉快的外，祝您节日快乐！愉快的外，祝您节日快乐！愉快的外，祝您节日快乐！愉快的外，祝您节日快乐！愉快的外，祝您节日快乐！愉快的外，祝您节日快乐！愉快的外，祝您节日快乐！愉快的外，祝您节日快乐！愉快的外，祝您节日快乐！愉快的外，祝您节日快乐！愉快的外，祝您节日快乐！愉快的外，祝您节日快乐！愉快的外，祝您节日快乐！愉快的外，祝您节日快乐！愉快的外，祝您节日快乐！愉快的外，祝您节日快乐！愉快的外，祝您节日快乐！愉快的外，祝您节日快乐！愉快的外，祝您节日快乐！愉快的外，祝您节日快乐！愉快 在第二个连菜呢，伊呢，我去我军前，北京苏里罗布林给几个钱么？北京麦当牌，开往跟孙娜出门了，连着训练，但南军给出外车。大个南京，但俺做北里去，铁通铁多那些古板菜色，伢俩呢，干么些场当就是。
1: 他第二个学员记得搞的是哪个？说给他不参考了，伢这边北里的说给说说给。다 소에 그 감히 때 아니 야 도모 많이 밖에 못 보지요 그래서 도모 많이 봐 이봐 카지니 야사예요 카지는 전사예요 야산다 보이는 아니 롱종 카가 사마도서 제 에참만 존넨 삼바 저서 제 제시리 아니 근데 존내 그 네데요 나뉴뉴 아니 나마다 그 이게 나모도 나마다 카르 주스 되네 무자디 근데 또 소리야 또 네 나마다 나뉴한다 보지 야산다 보지 돼요 但要这样其实自己的有的真的所谓刚性不大用马达吧没不去吃这个有的用马达吧吃的记得搞的这些吧因为我都说过因为卡是煎饼的产业的卡是煎饼的产业的别搞我的话煎巴的马水巴的肯不产业的等到了老板的下轮吧下煎巴产业的还总搞我的那下煎巴产业的了呀就当给我都说过下因为这样确实有嘛的说三头口的店里的这样有嘛的本来啥桌上的不啊你本来成都的不这个下来嘛啥的呢啊你这种给内部门不借用的啥铺个有嘛的那这样全部有的但桥港的绿高的下来那这样有嘛的嘛的三头的这样起来有嘛那种模型的这个有的但因为有多弄些给人记得搞的是呢下来嘛这种的呀这种包装变成你的通不拿啥但啊这么不起来有的就是通不拿啥的弄起来弄起来もう何もは雑誌カードや何十個見るパーチェックでそのやで彼用語としたら100のやそうすんじゃんけ100ランバーってせやな用語やでポワーなんてやでチンバレやでしちゃいわで8丁もんぼれちゃさってではそんさんがのそ100ランバーさやんおーてちいし
0: じゃあ今度ゲンラギシェバーだ当然去作为关系了但是咱们咱们那做有些这把的原来给谁把男性下肩把谁呢他腾不个捏点那我跟人家全部有把动他答应呢腾不个捏那啥忙切续点若可一把动第一呢他能去下肩把谁就动这把全部有些第二那么天间呢能给你一个贴了托呢写故事第二你把第一呢当然去下公布啥就点样人家全部都是第一天是这个恰给了你送就是
1: 等等等等要恰广播上大部分没这个恰恰恰过了学我的广播广播你把这么这么的学我啥但你把这么这么的那是刚刚刚过的说明了那你啥嘛都得都是居民东西的恰恰你把这个谁给的他说我恰过了谁等你没办法去擦下学来的学等你说我破了那你没办法多么的我学谁给的你那种的心中有的刚才现在没办法骂恰马车把的马有啥子呢？人家没得内建，我就这里没办法转，那啥子建建，这里没用过对吧？啊，差不多的。电动了变了，装了没了啥高层，装没了啥高层，但干这个个人呢，谁给的吧？啊，看别阿啥谁给的，那个的阿啥谁给的？俺都可能个人呢，这干的是个人噻。我这里装没了啥高层，弄了我高的那个着急谁给的吧？我打的了，弄的啥啥看在那谁给的？弄了没了啥多高的，但打的你不是要的，那老大要打的啥的，差不多说个破了马些，没把这说晓得的，那破个难着呢，没谁个摸摸的。哎，今天跟大东爹开的也是呢，你不生意的，老板的爹给把工作家具的说。但是下的人家没人要就，下这么多么全部都是的，我能吃上，我能吃上，这种行不结的，他说的行不结是个，我说讲我能吃，但就说怕这三些的，但就说那细菌是内部的，我不别没事了的，啊你，你第一内部就说个破了呀，你除了东西些，你破一那啥那些，不一定弄的呀，破那些的别没事的，全部那些的怕别的，还让内蒙前就破那的，落那些都说到，听说落江的我这没事，落那些都是牛的。卡隆松嘛，什么课？我这些的，那啥这些的，再说了呀，三些吃，你把芝麻装嘛。但上头第一次找个人嘛，都啥只有上找不等这样的，我那种那个等这样吃芝麻装不的，起码看见做那破难用，破了内部都是借用的，就说都弄那些吧，等这样行一些。
0: 目 오늘의 연락이 마소나 네티에 나로라요. 다 돈은 신용매. 먼저 남주 세 강보 샤 강보 있는 자. 다동 고레 양나 팔레 강보 있는 자. 대처사디 자자 세고제. 마도 다 미발 마카즈베 있나. 대가 포카이 네타. 양 내린 자마나초 로가 녀가 첨부도 다가나지 연락이 쉬바다. 다 세르바다 요나 티유레 게웨 세세베 있나. 아, 대초령요. 녀가 첨부도 협바다 당간추 첨제 토네 니베거 세리 대초이나 마진네 디노라 다 링고기 메젠자보 유에자 데러 코랑기 덴자 뒤지요지 대초라 아 도나셰쿠긴도 데니샬라 무투체 다이나 마추이거 얌 아 초강시 체시티 당간추 추이나자 자이나자 차코 통주를 가보요지 다 디거 텔랑 쇼준 강찬도세나
1: 자도 죽이 가르토나 라송 허 사보히라토 라바도 사 야나다 뭐 추데 베 무슨 그 조세도 통보요 다 사 토산 로바 사게도서 띠스 자그레 코 추노 조세도 휴친 몰래 통과 말아와 라송 포르 루사 종족이요 뭐 추 사보히라토 해야 되게 포아가 빠바도 미바가 빠바도 졸라 동네 미바 나사 나니데 자차 뭐 휴치 추 사보 휴친 뭐 통 잡아도 차보세야 잡아도 그 시기요 세상 가로속에 긴로칼 몽치아도 소데 미바 나니데 뭐뭐 대화 미바 가르니 나사도 뭐뭐 유디 제조 되게 엔지어 그때 용도 와 지시샤 아 저도 돌이야 자자 시에 안 라바도 사마도
0: 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 차마 천진 시에 뇽뇽지주대 하장께 접어지 데나 대장기 마체바 당아 초요 베비가 초에 감시 나라 차사질 하종 가시 데나 디 남주 간추 대통라 뇌바 칸다 유에르세나
1: 데네 칼라노 사 라바드 자노리아 사데 모보 히모 자녀데 다파 찌에고라 소마 도소리아 파 추마레 도소리아 본두 토코스 칼라노 사히라 따게몬두 가바 베바니로 사몬로 샤벌세 가바 게토노 사데 히다 사게 요마라와 어데시디 다 네게 야야 도소 칼라도 사데 모보 히다 사게 파나 드로치 유루마나 드로노 사따시시 오 안데 조그도와 발레다 보노 사따 조그요 시다 데세디 사데 모다베나 아니 차자 노게 도소리아 아니 노자 휴체 모이면 아니 차게 톤로야 다 야사자니네 마자라 용금한테 코 세이게
0: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1: え、てんだ、のじゃと、にょれや。あれ、ひんとんだ、わ、と、さやまと。てそ、あれ、がろそ、かんひどぼと、そ、むんてね。あれ、ちんばいな。あれ、ずぼれや。のじゃちんもよんぐよれす。え、てんだ、じれしゃ。あ、てきょれや。だ、かんひどわじてね。だ、だ、だ、しゃんさ。な、あれ、じせ、な、おに、めんごの、どんまるわ。めんごの、まるわ。てね、こんかな、な、じゅくんだ、ぼんや。だ、しゅうま、じゅくちとんじゅどら、しゃ、ば、じゃまんがと、ま、どん、て、ぽばにんすんとんしゃぐ。だ、てそ、な、で、じゅんばなにゃんと、てね、け、え、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

0: 아니 지금 안 가지고 차게 통보이나 손님은 나 롱냐면 봐 차. 다 롱냐면 봐도 됐다. 거 저 맹건은 로그 말에 가게는 찾아요 말에 가게는 우촌라래 저 맹건 롱 말에. 내가 세무스게 버리나 지 나오나 아니 오투나 매지 코로 지 아스 그냥 뇨로 지서 가로 소면사 되그래. 다 고모 자가 잘라 뇨나 니마 니스 추소에서 체가서 때 공담 들아 희보시 그래. 소소서 나온디 고모 쪽에 매게 아니 타자 지사 로드 그래서게. 좀볼 다보 셰키게요 말. 대신 드피냐 다 매뇨에 대소 가르르잖아. 제자 매저 좀 고용 그래. 제자야 다 나로 속에 뭔가 쫄스니 지 뭔가 저기 진나요. 근데 아나 지센 지요래. 다 추송배로와 된다 아니 대시 아니 핑비데스 다저서 제자가 매 장장 뭔가 싫어요. 다저서 매즈 게 말에 내 장도에 싸와는 말에 그 내가 지는 제자데 내지마도 메디 다데세 데세 다데 뭔가 제자나 아니 가르신도 그러시나 아니 포알에 차주에 포알 마차에 로바 소소 정도에 케마 토라 동네 기타게 아니 자드라보 용거요. 다 디노야 카페 인시딘 좀 코티요리 데 카페 인더 세상 주보티스 데르도야도 아니 주보 휴체요. 가게가 들어서 거라 진도디 조선선이 니사 지사가나 니사가나 님마지는가 거라 가게 보고도 스테 마자나가 로야면도 세게요. 다토 인휴 내 러시지 코티 감히 차선에 아니 마자데 논지야 말에. 다테 제자 제자데 님마지는 네모 보지 트임요. 다인 저 당시에나 바나 에너지 세니 소리야 자게잖아 친세 제도스 디서마 사와 자자한다 보도 제자에 매 야보지리. 이나요 님마 따바드네 사데 춘이요 말에. 뉴뉴지 서도 통바 워투디 사이언트 페메시 고 전통 채무요래. 근데 전에요래. 그 배드 두보레스한테 내 말이 선생님께 쇠도 통받지 마자. 니마지 그런 편향을 뒤에 니마지 르브지나 니바마도 대어 나대디 마도 따바드네 사기나요.
1: 오늘 레겐라게 손바나지 처음에 텔레토나 시국근도 단나중 안치 전더 통해 안내지 통 요나 전자 메디 추통 편이나 연찬 대초이나 단내가 전고된 잡아장 마도 나토 자켜와 나지 제랑이 내디 자와 니네 주토기 마제 다 돈타 슈디 메르버제 통구나용 통 예나용 전더 대내 통제만도 대이나 소수 체력의 멘타 요나 제대기 멘칸나 쉐제 멘주 세국은도
0: 뭔가 가서 럼바데 지요 니마진 가서 대바 침매 콜로드데게 코코콜로 협당 치야데 니스 대바 야시 응세 루루동 가세 동트나 대기지 로볼 팽게 봐 야가 이만 나네 동동스 나 강터는 모스동데 他这样都跟人家搞完有的别是一个人家现在那用个人现在啊可是这要不装么有的是一个都就装么有的可是通常的要不有的是一个都是这样都想念的用的这样的说的这样的那龙马真的红牛的吧红牛的修建不修不通啊这样说个差就是出了洞啊你起码出个人就是不是的起码出个人的哈就没用的因为这呢摸起来什么都是哈马哥嘛是人就个什么啊你说了呢你也得
2: 对，两空卡里样的，不过某些不过加班某某抢员多的，不过加班某某抢抢的两空卡的，或者卡那个，都是这样的。老，就这就个年个算就中生了，晓得吗？但是说年的老妈们读书了也什么嘛子，什么都学个多嘛子，即使那说的要的外面那些，就说学不会的，但是说没做个专业人，咱们这个成绩都落个的，别即使你学不学没有，但是说个加班就抢的，但是真的。
0: 咱们人家怎么来到人家就像就他也没话的，那恰如人家没不起来的。就说读错了呀，满年也不是成功了呀，你可把这说对，你妈过些，俺这日日啥的，三哪个就是，就说三了三嘛，就说就说你把什么借用人多啊没？但是呢，就这些读错了三嘛嘛在把你妈过这些的，那不过目前的这种你把抢的，但中三了这是咋个的？中三不过是说要老张这是的，伢个的先给，那人家有啥个没伢个就把这拉满些把些没给你游戏叫先要了嘛，什么先要的？
2: 俺那修罗个三万不一样的，俺们这东西啥样的搞不着哇？这才讲讲三多样的，没不起来的，这几些，这做多了样，俺都说没说说的，落钱，穷啊，什么给？这做了样，人家没几咋子，老把子穷了是落穷啊，他说，俺那种的，等待就是落上去就讲，穷了俺那内头吃啥个？穷了内头吃啥呢？俺人头啥玩意没把吃，没事就穿了东西。
1: 那时候给了托起钱，我呢给了给送不得也呢，俺从他们二百的西古白，人家三来官白，龙傲通，鸟鸟，明阿将将时，从没也懒就就的还将该吃不是，那天见面个两天呢，俺从摩托车，俺从坐那西古白，连同给西家开机，给了那摩托车就银白，搞铁定呢，俺从来用家用。
3: 用人民币困难的事。
2: ཡོད

동른 아궁 몸부 카르 쪽라도 츠가 망초르 등아 아인 환구나 랭큰 제탄 등아 제호르지레 응응 공부르지레 스카비 완창 로즈마 완디 제랑지이네

Netigara, Jedu Mozarchiwe, Sumshin Tang. Jinsum Dua Dardu Nangwe, Chagdu Mozarchin. Shogwara, Jimuki Jo Yongsu Dumji Yubi, Sumji Netar Siba. Lagbartu, Dundu, Sumshin Gi Dablu Narwe Yeba Kurena, Migla Zibe Mace, Jinki Somuta, Sigla Jikengi Chudu Nebi. 군인의 중규 낭세 내기 담아시기도 법주 추조 진정크 법주 추조 진정크 티니 광동 난이 계급 낭세 지린키 원류 규도 내바타 법체라야 민합자 좀 진신 법주 치중 동배 갸라삼 차유바타 지 진체라 지린이 타 청주니 신기 유지 법주 치중 창마니 지글 치드게 추도 차 유바 타 마브자 법주 타 까르다 법주 토르제 법주 소니 대외장 제바 나와 타 토롱기 치습서라 대기 교 타 법주 타 묵디 현도 지가라 탕장기 커우 타 추궁 유베 내디 기류 뒤제티 치치와타 라바르토 법주 초기 진중 크토 기류 뒤제티니 리미 조시마 라마레라야 티주 신기 예베 하장기 조나 되베 내 제타시리도라 커우 조타 꾸니기 꾸류 테라 법에 내 담바시갸리도 시컹 진중 크 시캉 진종 큐티니 광동 난이 계급 낙제 지닌키 누규기 큐도 내바타 서버기 토제라 미 책동 국제 주민이 신기 유바타 광동기 양지 시비 천예 유바지 리즈라 직베지 태계 통제 양신 진기 초무 지념 치워타 지베기 접두 추바 추루에 니사르 니눕기 진종라 따웨 내 제트시리도 내 디가라 투시 이와 세신 진정 단나 두바티 제제 윤존니 지투 땅미에 미도 만다 저에 지위 错라 진진 뼈마라게 토기 겐다 총바타 열두타 뒤뒤니 니샤르 니눕 제슈게 투지시 임바타 발린라 가본난게 민용어시기 계지메 윤조 모자르진티 파르도 림베치나 솜진네라 킹바데르시치 군디소 레와라 동차키 타르기 킵신 진진 뮤지 겐베 진념 덴베 진조티니 티웨자 미게 정규기 인종타 지글 지겐게 추도 내바 초로 타르도나 네티니 광동토 통월 근비 뒤미 제대 낙제기 성외 내식타 제대 진송타 법주유지 자지 신지 장계 루주지 더블마르부지 시식도 뒤비 진종라 뇽르타 사유치네 낙제기 체리 시작 협대타 심주 롭종 시사식리도 대야 시지 천년의 수변아 책동 국적 구주 고송로라 광동 난링티 팅에 계급 낙제 부의 척진 톱디 계급 림의 낙제 시린토 주바타 니동 주미 주로타 니동 주미 듄로라 광동 난링 계급 낙제 지닌티 광동키 개골당리 요고도 주외 진중 그 약수 주의 채소 담등 중요바 Nidong Dami Junyi Lola, Guangdong Nani Giegab Nakze Jini Tie, Giegab Ji Ai Xi Rinbe Yunchung Kui La Damtun Chungdu. Senam Tso, Giegab Nakze Jini Ki, Tsenye Duba Ta, Giegab Rinbe Nakze Jini Tsende Jian Ta, Tsesi Jian Du Zugjun Chibar Guti Dongchi. 계급 낙제타 자탄 주의 니동 담미 주미 추르 다와 니베 체니슈 게니라 다도 당체 디니네송
中国几个人在吉林去七九村大聚聚登记前把他七几托中国几个人在吉林去七九村大规矩过了天那个拉达的七头鞋把八阵前要把他广东南宁几个人在吉林去家七头的拉林到了他蹲前让让给解决他让让给你不不了蹲前내디가라유고로존참타중균난겐라세리타리네로스제기치고비유야구식코튼세여바지자남소콩도센트바티니팅디미게유루고라데잖아그주슈베광동난리기금나제지니모저도좀슈바티니李在年终堂做了修改到此人，听见了俺嘴里在什么淘气，听见修点结果。

0: 미카리스는
1: 계란기 포회 독세라 하미 숨내 나파내미 이나양 계란에 셀라 약체 추설지 포화디 대공리 덥가 세기 치로
0: 계란기 소분아 처봉 통조로 봄차까지 요시 청용 제비에나 가치시나 처봉 세어 송잔 가기 요유
1: 계란미 유디리 손에 제발 약결지지 계란기 소부 가래 침부기 요유
0: 제사 먼저 지시 주제 정리기 처소탄 님도 배전 제비는 야고 믿어 걸레
1: 미유토 초안이 튀니 되버지 거기든 비 기직만 제지 계란 가주 접도 뉴버지라 계란 심규 팀 미주야 원미도 쇼로 왔지 소외나 같이 지정 유자 가초식 미비 유나 제니 처시 이는 양 복등은 교를 용화지 봐라 능구 능구지
2: 김미유비왕키미유디리야튜닌디초부유비왕키미유디리야즈웨초지통나웨왕키미유디리야디기디엔원조선포네비왕키미유디리야튜닌기초좀키딩캉 이기 진네
3: 니니투야미마 군접룽 틴데곰 베게 티남기 좀드인가 제리 제인

0: 직균 속배 도시 땜볼주
1: 양균 럼프 사바람 배배균
2: 今天 number 2 헹게 구캄상 샹러 직균 속배 도시 땜볼주 양균 럼프 사바람 배배균 지배 치리리 천수기 티리월의 낭소 오랜 차보 총격기 당주 경기 셰프슈 뷰체 토동타 편제 칠동러 괴디 당외 골티 세로나
3: AI
2: 주민년주 투럭사비 고차 헹게 군캄상 나니 미터지 느기 년주바 AI 점이 키라니 년년주 슈별리 첸생교르가스 티야 뒤규기 발견기 록준 균쇼와타 록규 콜류 록규 강충토티네 록서버서 터담기 내둔 적지타 권영진 티다니 원체 낭소 우련 처보 총기기 종민망부 균댕기 순환시이라 뒤규 레치발 최내 양역진치 슈기레게 쿨부식시 원체 직니 숨시 니에테지 카발규니 레토 망부유진 내튼 닝버 탁취 모두 코니 슈두 사바양갸리 원웨 티다 탁취 치발 디귀레튼 미니 심슈 망보 뎨그귀유 지 지닝취 자윤 디귀 땅 지격 치보이 수지 天光기 창 벌셰유 타자 레튼 창벌 슈친 차바타 총미 강제 용도 송디 동러 중다 망토 치유 디루 춘도 우렌차보 총길기 양타베 시교 체제기 다와 주바타 라린토 다웨 럭종 럭스코 급스 체디 디리에 셰프슈 뷰체 토르디 동웨 차취티 수지 남장기 체도 샤니 꾸디 숙진 당신 당 주종러 디니에 각자 저와타 냠취러 디니에 강인세와 무주러 디니에 망러 펜부주버 제체디 셰프슈 뷰체 리수타 펜제 치르 동와타 시림 쥐경 띵석타 디니 용줄 균퉁아 꾸디 당유시 퉁유 신부낭 디리에 캡콘수 겐다타 리퉁 망러 쥐경기 레퉁 역진치웨 마라 댄비 지동 최종 치단러 숭뉴 갸구비유 총계티 차긴타 참베디레 공시 계주계 숨나다 전소 주신 네급 차긴 좀미베디레 킬레르 츠나 땡소러 디네 척베 주종러 니치베타 망초 척베 주종키 땡소러 괴티

0: 푸지 체티 메노
1: 푸지 체티 메노
2: 전원함소 이제 공감사 타당한 수생 구속을 제리나 안주 중앙 농진인치 지교리콩 푸게 천음 토리아구리 수비 푸지 체티 메노 시벨리 센시 티링키리 체나리나 니엘히야 양탁베 시튜레지 따와 주거탕 라다키 롭종 롭수 중재 사린탕 갸기 동구비 고티수힌 태양 시튜레지키 따와니 레치비 레주레두치비 링탕키 둔초인비 자샤리주탕 망심충미 피기키 자와제탄 태가 조여신 회랑교종 등의 급주비 창좀 최조 팅주비 양타비 시드윈 내지 다와 주부당 라다키 롭중 롭수 고르키 지켜 수지 시진핑키 남시에 캐진 라다 퉁규 딩서 체디 조용키 갸치 당유 내지 바야 시드윈 내지키 내체 타주당 퇴접키 랭겐 코와야 랑자 카세인의 퇴여시 조용키 공허 창미 창좀 최조키 봉퉁리아 코와 딩서 랑토 퇴진 시탕 조두 시리아 탐보르 미니 양탁비 시튼 레지 다와 조부탕 라다키 럽종 럽수 줌제 균투 사디탕 야기 동탕 갸치 당유 레치비 티웨 빵아 치키키 심슈리아디니 레주 레두리아 꾸디 당디 유진디 꾸탕 뷰체 토웨 피게키 레지 사바 삼미 체발 되구 양탁비 시튼 레지 다와 주부탕 라다 치바야 당도 삼류 멍시 아웨 딘토도와탕 등시 딘부 순달 당디 마크시 진루기 랑초탕 다와 텁시 제레디니 네퇴우리아 이시탕 타주치누 삼미제발 치르동구 지켜수지 시진핑키 양탁비 시튼 레지 다와 주부탕 라다 치발 탁주 정신키 뉴베 퉁겐 디나 등시 리지 순나여시 등시니 당유 레치바 정추 토바탕 차샤 죽토방 담키 기퉁방 주산 규리아 자부제키 징망 더부인비에 지두 레치 따위 자위 카초 딩기 지신여시 탄자 미리 서구인비에 변중키 인캄 타도기 겐치탕 랭겐 캐진 차토 쿠르시 유장 등시 덴부르 순달 동월 믹세탕 퇴응우기 퇴니이니 캐진 대여시 양탁비 시둔 레지 다와 주부탕 라다키 롭중 롭수 줌제 사딘탕 야기 동와야 시진핑키 퇴접사비 중구 캐추기 지초진루기 광바딘지 로지 심기 제규 탈공기 대추 두비 체리탄 퉁비 지딩기 다와탕 덕터마와 콩투 후단 추발체지 섭중 티도추 삼류 카조 탁주 체구 등시 로중리아 균체 미발 숭륜갭디 폭순탕 대심 아외 딘토도와탕 양탁비 왕체 다와탕 시둔 레지 다와 차샤키 다와지에 딘토다양 토다 발솜토 땅리아 하사 남타 타직토 타발 치바 공전 등미 첩시키 장다 남야 미냠마 제체디 삼류 중전리 레주 레두키 멍시나 땐토 동구 뷰체토의 피기에 탈공치군니 초요니 지초진로 팅럽진키 기컵주준치비 랭게 앙탕부티시라 구치레지비 시투 레지 다웬 낭투 개진 야임시 양타비 피게키 뜬초 등진 냄부체디 피게키 도시사바 차차와당 네리야키와 초유제 기관이 라린더군니 양타비 시듀 레지 다와 퇴규치비 라링우키 텁람티임시 시튼 레지 다와 주거당 라다키 럽존 럽수 중재 사린당 갸기 동월 창구엽솜탕 펜독지기 지랑제 퇴규체디 딘린탕 피게탕 벤조조준탕 망주겐송소키 지와 주주권리 탁주예부체디 대외초용탕 초두기 시둔 레지 다와인의 딘지 벤조뷰체토의 피게용와야 ཁྱི་དེ་ཡིན་ཅིག་གུ་མིང་ར་སི་ཚོ་གཏང་པུ་ལི་ཡ་མི་དེ་རང་དོང་ང་སགུ་ཐེག་གཏང་དེ་ཅན་ཐེག་ལེ་ཐུན་དང་ཐང་གི་ཁུ་གི་ལེ་ཐུན་ཁི་ཅི་ཡོང་ཆུ་ལེ་ཤ་ནི་སམ་སི་ཐང་ཅུ་གུ་གུ་དོང་ཅེ་ཅེ་དེ་ལ་ལེན་ཐང་མི་མང་ལུ་གུ་ཅེ་ཁི་ཅི་བྱེ་ཐེག་ཐོ་བེ་ལེ་ཅེ་ངུ་ཡིན་ཧུ་ད་དེ་གུ་
0: ཐ་བ་ཐུན་ཡི་ཁི་ཅུ་ཅུ་སང་བོ་ཐར་བེ་ཐ་ནི་རང་གེ་ཐེག་པ་ཁུ་ལིན་ཐང་ལེ་ཇུ་ལེ་དུ་ཐོ་པར་ཆེ་བ་ནི་ཡང་ཐ་བེ་སི་དུན་ལེ་ཅི་ཏ་བ་ཐུན་གུ་ཅི་གུ་ཡེ་ནིན་ཆེ་བེ་གག་ཅེ་དེ་གོར་སི་ཤི་ལེ་ཅི་ཆང་མ་ཡིན་ན་ལེ་གག་ཇུམ་ནེ་ཆུང་ཐང་མུན་ཅི་ཇུ་བེ་ན་སི་ནེ་ལེ་ཅི་ངུ་ཐུན་ཐོ་ཡང་ཐ་བེ་སི་དུན་ལེ
2: kumsi ngenbe samlu torwa. Tablam konar midinba che che di. Ne chu saba ina simchu huda tang. Rengu ngan ne tun saba taksu che ba. Lam su saba chusib che che gu. Mi che ki chokdun tang. Ne tun ki chokdun. Jumze ki chokdun che ta yung ki. Che de ngui dun ba tang. Che wa ngui zhubya. Pian zhe ngui tun ba che che di. Le tun ka ten di zhuba tang. Ding sab tu zhuba. Shib za zhuba che che gu. Cher si ji tang. Ta jik du gui ba tang. Mirab ne mirab par zhubyu ta yung ki. Gun sin lu ming ngam. Yun rin di gui tang. Bu che towe peke liya gui di dang di. Dang zhung yang ki. Pe liya gui nang bie. Ji qi cher si ti na. Ji du dian bie tu ngui liya. Hu da yu wa che gu. Ji dun le ji da wa. Yang ta bi na. Cha xia gun tar ge yung tu. Lu gu ki guo zu sa sa ba yang. Jo yung ki gya qi dang yun le qi bie yi na. Yang tak bie si dun le ji da wa di ni. Ka jo ding gi che ti. Ji dun tu dang zu ba tang. Mang liya di gi zhu ya. Ran ge zeng zhu tang. Tang ba tu nir je che ti. Chang zun chui zu ki gong dun cho yu ni. La da tun gu che tu. Yang tak bie si dun le ji da wa zu ba tang. La da ki lop zhun lop su. Jumze sami che bar sa dian tang, ya ki tang di. Jumgui lu ki, ting rab jian ki, pui ki liu zom chi, gui shu qin bui ni, nuan gui si chi. Xiam liang, gun xin li mi yi, tuan jin si, tuan gui liya gui di dong gui bie guo ti xin nang xin. Pui rang gyun zhun deng wu gup zhu bie, chang zom chui zo ting ji wei to liya, nian xie che tu. Dian lin tang, pi gi, gin kang. Tadopji, tuan jin si ni, lu tuan Xi Jinping ki su si na wei, dang zhung yang ki, dang tang, ge ke ki le tuan ki jin yu liya mi di. Pui liya zhi bie, chep si ki, len gen ke jin si yin bie, ji cho rin lu ting rap jin ki,

0: 니달 토나 나고바
1: 퀴남향 제미룽와
0: 디기기 자월 큐루와
2: 최딘타 디탕
3: 최딘타 디탕
4: 승리게 공감사 다들링게네 생구초비레젠디니 중앙농진인진지급리구 벽에농진키 최대타 대단시빌리즈디 나네텐디르 젠좀디다니엔 준쇼케 미마캬소이 디르글즈단 쿠베 모투네 균덴기 가나즈 소에날리아 이섬나괴비 텐다카지 리베신 쇼인라 뭘이야 쉬와가 남데디 카레스나 창제니니 쥐도 메비 니시 마르스제 쉬와디니 Tiyan Abijin Lopchin Mima Mengang Ki Mimpan Bungrangpa Zhang Xiaohui Yi Dao Gibi Tsi Nishu Jigni Tsobi Gigab Chutin Ta Didang Wien Lengang Ki San Yuri Yongzha Tsongdu Tola Chak Zheng Ki Nini Nguan Che Yan Zemlin To Gun Ki Kelin Chibi Judo Mebi Nazi Cheshi Jin Da Yine Ya Nishi Menju Ki Langze Tan Tep Ju Leksu Chimba Tan Dun Jin Chak Zheng Ki Nini Tanda Ya Menju Tan Cun Zin Che Tubi Tse La Lep Yor La 내부망치와차기용신유지송샤장샤회이차전내라지망부유바탄티시기처분지부차전내리기토담체답리야종내기토담체답주기바탄원제내부티리기면주가제치와탄내유진라나수양챔부여시다이니라제야르케치니지 칭아기 면제 튜브탄 뒤 티시기 처분지 뷰 착전 네바 망치와 차기 용마세 라리아 지조 된타 장소스 레네 토라 로토바 용구 유스제 송샤 뉴르시기 착전 네티야 지 칭아스비 면제 면주타 네미기 제규로 면주 타그네시 착소 처분 부르주 서기 면주 라지 테다 제답 제버 디지 춘진타 면주 토바 용요시 뉴르시기 응미지부 차제 네더부로 촌비는 중국 사르드 치비 상하이 추시지 베자규 토리아 센제시비 면주 넴버규 네버 망치와 차긴주기로 로란 톱지 균대미 초의 추제리아 립투요지 다 차그스 처분 본주 진네 차진기 네 면주 집이 개봉소 비진기 추시시비티 미참에 부주 치겐 유방 문규르 중심 zamlirinshingi kanayangagru chiyato ngariya lakzeetiegi jinjambatni nyamju chigenda tini nichi chigendun yuriyoshi. Zhang Xiaohui yi chakso chabung burzu chibi kyabgungsu zhungguni zamlingin dunjidu libyubi rangyegi neba mangchiwa lakze chakin zombi malaho menju tukuyoshi.

이규로 신제기 명체 속이 슈킨야 대군도라 마세야 리멍규르타 구슈규르 속에 나리아 겐덴규르 망보 뒤뒤 티 나메 초아 장장도 동양시 신제카 지기 나차량안주 능중쇼르시베디 베나 신도 죽시타 크스로 규르라 펜시 야겔야 바이샹고 세아속 나로리아 나르제 망보 뒤유바 군기 켈린톱샤라 다양한 신체 칼지 서두 잠바 암이니 나르진 뒤체 뒤체기 뉴어이버디 배차시아비는 신도 양메이타 신주 추급 리즈 라소바 디게르샤라 다니버디 신체기 모 세브시버 체규티 케첸버르샤라 랑 쿰실얀 유도동야티 티웨강 케첸버르샤라 tuyen tangpara, kanta sa yu tini tangdu chi gubi chawa shiri shala. Nganzu namgyu kala sawe gub, se tun chi gi jik sami niri tang bor ce, debjur chitang so midruwe, mi chi gi tuga midruwe subun ju chi nubali ni yudu zhugo shi. Che zang xin chi so seri gi ca ze tang, ngar chi gi ndu ce, cuxu so gi ngo chi dara, xie to chi gui sam shi na, Kala maasay kongliya ngan zui AI pechu che che, chachi che bi kala digi li barchi gyeb che gubi na AI yi zheng gui ngan kala te zui niriliya yenji che che, cuju zikya gi rumi chi sotu bi kala kangxi didangi siri yinba seto yung tuba tanga chi su pechu che gyun zui na ju xa nani yabu yo zhila. Ta AI yi siriliya yenji tuba maasay nyechar tando siri gi bar nang ju tanga 绿子空战能就逆个端战能就所给切过比心于别天南修比呢按住撇绝东根亚的单给做啊阶段切不切于了这段切都不有责任了但宋内的单给中国西亚的卡拉吞着的年关注过给了但塔罗尼几个比属于几次托丹给罗以及就这个罗西西 Pöptyungi Sajitan Subyujizeliya 게마 대단기 롱아쟁기 차르고 주영업이나 카세 뒤비 존내기 차주 친분이 양시 라그제기 제답지 디디단 토담기 체지 마르다니 미티웨 마와라 마네 마병아 장소즈 키신 뎀비서 돈 줍지 토바 제유티 첸제기 뉴분 뎀비 카쇼시르샤라 니마야 니미기 서돈 초주 27바라 칠레기 초주 뎁조르 치겐기 나나조 응우도동 제제젠 줍티 치구비 마네토와다 캡지양 대장기 첨부요마시 타 AI 이버지 인지타 게드 첨부 비블라제 콤비 첨부티 락셔도 파르린타 제도 지야 랑소즈 키신 뎀비 최고 뎀버소 응규르 총샤 머시 콩세기 진유 대주 칠레 소린 줍듄기 첩치 토그 말에디 이내 균딩기 대단 토담 텔이야 렌일라 지 카르소르다 잠디다 마존 칸 칸잠 투그토라 다지수 부유디다 디 주주 숨 종달 투바타 주주 뒤 서동 투여지 제자야 지 칼라 마추 콩리야 투주 가지 카시 피주 나지 아니 서지 유비 칼라기 기윤 도저 시도 남비는 아니 칼라 튜티 시조르 투바탄 직 토담체야 타그네시 기랑기스 군날이야 추주 그제 괴메타 추주 망천미 라소바 켄도 토비알이야 편도 요르라 승리게 텐디 중앙농진인 지지급리군 벽가농진키 최대한 대단시빌리 전부 잠다 시기 안에 텐디리 전좀지 단년 준수 개 미마 자수인 샴라 무튜 낸디글웅친 리군기 치리리 전시한다 가능성은 하

0: 호모 디진랑이 암라리아 게진 앙자지 수로치에게 뒤뒤 아유
1: 나출로리아 냠촘체가 레큐 디차소나 차로시고 아 나다 파문이 고르지기 날리데 윤네 만주팔러 튀기 개바 유베스레슈도
2: 암라 키란리아 참부김 말해 봐
3: 암은 참부김지 님 가시 진수 이내 장심제 제요 산제 라르르메
2: 나다 파문이 총기르 지나 윤네 만주팔리아 튀기 개바라 님 가시 유비 나와도
3: 파마탄 디기 냠주 치바라 튀기 개바라 커네용
4: 암라 키란 샤브르게브디 녜녜도 스웨초
3: 난초 능미 냠좀 치바라 튀기 개바라 커네용
1: 발라다 암라니 슈스 퇴르 퇴르 접쇼
3: 파마르장베 즈와라 튀기 개바라 커네용
5: 발라다 암라 나도 삼은 로용이
6: 보나 보나

제탄 랑고르기 룰라소 총소 룩베 중국탄 유럽기 튜디 메코로 제다르 지디 아시아탄 유럽기 우쿠조 규신 유바탄 다와 당분에 튠베 파라 낭소키 만조리타 2년 하우트 디克 림베 자람 가고 친부니키 산제 튠베 체페 중국탄 유럽기 튜디 메코로 사점주베 시균 예용기 앙탕부르 내유바시 디克 자람 후크 하우트 규기 2년 서지 괴동 콜칸키 주린 쉔파 장리핑키 난츠 루튜앙 레줍 체시 꾸지타 레줍 직주 체단 레소단와규 중국타 유럽파이키 튜디 메고르키 레줍 레취 윤체 메파라 체로친디 예참주베 응소 레취 토부 예진 체규로 르게 속베 기진 뉴수키데 교르체 휴지 주바시 십수뉴송타 십수제취 피게 동유니 치조뉴송 덴부타 난쿠야기 동베 덤진시서 개진식시 지접수지 시진핑키 习近平期 Nidong Nishu Zaksum Lu, Zhonggui Gezi Shepshu Nyozong Sondu Ki Kula Shibu Shepshu Nyozong Ki Uzo To Nanghui Nyalam Shizi Nang. Zhonggui Gekab Ka Ta Chua Ka Da Nyamtu Shepshu Goyer Dene Kongyang Pekya Le Gudi Dongwa Ta, Shepshu Nyamle Le Dene Nyamgui Nyamze Le Gudi Dongwa, Shepshu Sadu Le Dene Pekya Ki Gunu Gizin Chepa, Shepshu Nyamzu Le Dene Zidu Denpe Zhonggiru Deba Che Che Di Lagdan Dene Zemling Ki Benchuru Guntu La Su Le Buto Gyujuru Gudi Dongdu Yuji Nidu Na Yu. Tunze Tsongwane, Shepshu Tsongwe Pare, Zhonggui Kile Tigwe Mangwa Siki, Lag Zetan Chusi Shepshu Che Che Di Zemling To Gyujin Yu. Zhonggui Shepshu Nyongsong Ti Kula Shibu Rintang Zeta Ki Turim Chosu Yunche Mepare Rinpare Chungshin Yu. Guangdong Yangjiangdo Nebe, Chodo Lunglo Jigje Sujun Kilesiki Tunze Tan, Takju Chusi, Gekab Tan Segui Chukju Lhazamla, Shepshu Jubyubashi. Kilegi Kula Shibu Kodru Jita Dineki Jigib Jinir Zhang Xuehi. Nganchu Lunglo Jikkuna Chidong Chibaza Mayinpar, Nuyu Zangme Jinyong Takju Chusi Chidong Shigihu. Nganchu Gekab Menzhawe Leriki Cesi Tan, Kenli Mala Tan Cemji Chi Guipi, Genang Gin Neming Tuzang Ki Tunle Jita Ki Sanchal Dindi, Zhonggui Lunglo Ki Rignu Sujun Lazi Tan, Kolkyu Songkyung Ni Ki Nyamnyong Tujik Tu Chige Tu Chidong Chi Xin Yuji Jubashi. Kola Shibu Shepshu Nyongsong Ki Gekab Chenpu Nipa Yinpe Ngunti, Rangye Ki Shepshu Nyongsong Ki Shikun Guntu Ngang Chiru Zhuxin Yubatan, Chengzin Nyongsong Yazu Gepa Dara Peke Zhuxin Yu. Zhonggui Chagye Danyen Tan, Guji Ruzi So, Chengzin Rinne Tunze, Chike Tu Tarsu Chiwa Tan, Tergib Gyokbo Zhuxi Yuejin. Zhonggui Lokdu Tsongdun Ki, Kula Shibur Guji Tevdi, Gyecham Zhuwe Tietong Tan, Sule Chagye Ki Takju Chusi So Ki, Nyozong Zeta Shibur Tungin Dingsab Zhuxin Yu. Zhijang Tu, Mingara Chokdu Chesun Ku Choksum Jun Simba Tan, Gyecham Zhuwe Lokdu Tsongdun Ki, Lego Zhubze Ti, Gyeyong Ki, Dunze Dule Yubashi. 浙江行前从团厅给厅长周向群体。俺去铁东堂来地，基层周围陆队从团，期间给最看见松都这回酿制啤酒东堂了，规定肃清东堂，托萨拉拉在堂，让店不打团结启动这局的规模当地，期间给速度消息马拉作用，抗拒跳过长途东就引起举办时。 Kula Shibaro Shepshu Zhuba Tan, Nibia Nyamchu Chiba Di, Rangyaki Shepshu Chirtong Ki Gezi Zhenzu Nuba Chiru Chiba Tan Tuzung, Buliki Shepshu Nangzhen Chike Yang Yunche Mipara Chiru Dongxi Yu. Lodi Xerzun, Rangyaki, Rintan Parme Lokchin Tan Gingun Lakze So, Shepshu Kikung Ki Goye Chuda Ngarwe Gashir Dangdi, Nangzhen Le Guima Dongwe Shepshu Gasha Ki Bashi Saba Yongcha Chedi, Rangyaki, Nibia Nyamyaki Namjur Tuanne, Zemling Tan Pige Ki Kukup Nyamchu Chixin Yu. 从这部部长宣判严冬期，俺去习四塘区个习界森林，俺们说，可追这台去说正说，苏州来这个三十来点半，习俗启动了规定当地，习俗牛从塘，在孙苏州来这，俺们这批的主角的规定东就行。作为人心的习俗启动给民工派读书规避塘，监控所作为，在去改革，提醒人类牛从去，不再透露塘，偏在七路主角的规定东话间接的，习俗牛从判断去必须三八，最先不下就引起举办时。第一个来空的笔文来去。
当我古别次也就年期出最足迹堂干嘛捐个咱们了山东青岛重叠北海储信所准参与公司监控期所证储信息给出个了

0: 토브리 당 젠즈
1: 비리타 냠레
2: 시디타 콩피
3: 점링기 티링 카상
0: 점링기 티링 카상
4: 싱글링게 공금상 샴리아 점링기 티링 카상 시비에 리첸 슈고인 텐디 리첸 킨낭 튠조니 시진핑키 창쿠르의 계급 5년에 로둔주 둔계 코르웨 계둔급 디르 창쿠르의 치튜 구치바 딤지 로친징베 고르타 딘쉐샹키 지룽의 돈가민 이슈 쯔초류 콜레시비 셰프슈 총통우 초르 슈부타 초슈 치게키 시초 미나 케친타 젠좀 나와 고르 지룽의 돈가민 이슈 쯔초류 콜레시비 셰프슈 총통우 초 초부타 쥐튠조 우이쯤든토 중쿠이 셰프슈 쯤쿠 통마르조네 치튠쯤든 무수 고초베 고르 이제 탄시디 계속 침부 년조 토림 링디토 중쿠이 남베 팅접진 기구슈 침부 명주 제베 고르 샤초 벤조링디토 주구탄 우르수 냠레기 철업 추르웨 고르소인 샴러 팅디리 생기낭 튼십처럼 센쇼 중국 중앙 기지급 주지 계급기 주시 시진핑키 니차 창쿠리아 계급 5년 내 롱우둔주 둔계 코르웨 계둔 퇴친티 창쿠리아 예준단 기지급 주지 계둔 오윤행강 키 오윤장 징정은러 딤제 슈웨 록친다나 유비시 시진핑키 롱우둔주 둔계 송웨신 창쿠리아 예준단키 구치워 창쿠리아 미만키 랑돕 랑베타 튠지 베텁체네 창쿠리아 지소정루기 차샤카 야츠게베달피게 조교로 군디단규 락바르토 니웨로시신 루튠지캡수지기 창쿠리아 단타 미만게 니치티 벤조탄 지소족준러 뉴슈유구 군디단네 콩베키 춤제 잡탄제버토바 통두 중국초기 심딩네 가소시그유 Bünde Changkuriya Mimanki, Nghe Zundanki, Chokchin Gubi Todunbi, Mikseta, Lengen Ngungur Tumni Yimbata. Dantangi Kep Zugjun Chashaki, Nabzab Gyunche Mibar Du Tumni Yimbi, Yichi Yueji, Dena Yue. Xi Jinpingki, Zhungutan Changkuriya Gikam Nini, Pianchun Shokritan Lewang Jitunki, Jicho Rinluki, Zachu Kimzi Gikam Jikshi. 중국탄 창쿠르게 정화 송경 야부타 사디엔 야부 피게 야부지 동교니 통도 발숨토 중국당타 시슝키 로덴 귤미기 체조 식시 달루다와 초바 나란네 창쿠르게 알게 된 섬지슈네 키란탄 라리안 진좀난데 땅이부타 계급니부 정화 피게 동외 류사브식 되게 나란네 로튠지캡 수지 당냠토 배준체디 땅이부탄 계급니부 정화 탑주기 니치체교로 모두 흉눈 갸부타 락단지네 장소수 땅타 계급기 차샤 피게르 군디 동화 계급니부 미만기 디기타 자초 모두 섭도 동화 제체네 스쿠탄타나 점링키 시디 딘링탄 피게 타르게르 군디 동치 리게 티웨치와 분두 유지 낸드나 유부시 지룽의 동캠이 니스초류 콜리시비 셰프슈뇽 총우소티 니차 비징토 초신 중공중앙 첩세주기 균형원윤 기스지겹한기 종리슌바 딩쉐샹키 총도르 슈고만세 주퇴전조의 손실 난유 딩쉐샹키 셰프슈뇽 총니 기징용 총키 초제케진 시겐부타 점링기 변조 파르와탄 튠례신보르 군디동외추 뇌번알외치와 뇌배체신유 主席习近平给科勒西部协助用从无措托，伢能协助用从从多了，顶着轻易、天满正难呢。协助开矿给国营伢们嘞，定色都当为无助其他，开展那话提托呢。中国出差托为继续国营加接当为，确实没得不谈。科勒西部协助来接谈，协助用从矿别了，滚地当为人规期跟着苦心，抗力稳把且越界点难越。 丁学祥期明儿给及边中用从期那把抗个给之前的协助用从狂批书签动画他协助来日给国营娘们了滚地动画天呢中国党国长也不满色体为怎么能给国库下引起损于不幸狂期出国松端那话的今年协助来日给不测来去他三顿女不切断呢协助来日不退狂批了的呢协助用从给人杀不行都来给了滚地动过不他年年国营你这太空期的协助用从让没有见他得的见给出测投入动画他 dünke nyamgöle dene, shepshun yon chong kongpe ki partong saba gachir donggui ba. Sumni, mitab rinun so, tengzin rinun la zeta, shepshun nyamgöle shungnun gyabdi, tengzin mengsi zhigui pencun jitu le gundi donwa ta. Tengzin rinun le dene, shepshun yon chong kongpe ki gundun sarba dugui ba jeyin. 中国中央七夕局的奥运，毕竟重委会书记尹力无错了，说不满事，西次苏南约他。不认得总统安德义、申明义他，咱不为义总统选拔，请问家，不过是义总理选拔，普利普，俺们这给错，我从孔皮出错给李策重启，莫林诺，咱们连西街天王镇做给几克不来吃，丁洪森说给，俺们俩两那三年三坨多西次送约不是。
1: 我从九十一届丁学祥去，小学校从正康托四国那晚时，正数前辈跟苦了他，别人哪有不是？年轻人去吃着了，丁学祥去俺几说，普里普他，请问家谈今天哪有不他？况且中国桥一去看他，水军去咋着，军队去不他，他具体偏村一起去修桥动物，偏村去地位去变谈，脱口去变那天去见了，真叫去吧？昨天去看见俺们来了，从这体外忙我脱口了，工地动物借钱呢，你偏俺们去了，老当真呢，听着见了工地动物有几说不是？
4: 这个其实就没能作为中国牌的去赞助这玩儿，采取通勤去不谈。中国桥谈开公开给我主编来，顶色谈加钱单呢，全你不中国矿皮体外去玩用玩，滚地东队越界送又不是。
1: 记录一段革命，你所处的中国业界协助农村村队体，几次过年，北京去给自然而家所在领块土过草原。 龙安村去七个军个班过草原，各个人别协助农村去，绝对南边政策统一一百万人。各地协助农村村队给国一家七十多万他，俺们来定十多栋瓦，三对了，你这七不接给，七女七不送去，年年了明年，中国协助体外忙活，证明了全国的滚地大雨。 各地协助农村村队给具体作为针对起对外上控诉，中国协助针对通马组内，三年看起协助农村开工给三对冲这一趟，别村必须针对签约。现在七团针对马不西多，七个协助七团开通马组内，中国起来给阶级创造加起动作了，起来进去加表签约不谈，不立给中国协助体外忙活，证明了全国的滚地大雨。

0: 뷰르쿠 나와르 녜바
1: 양주 추츠트바
0: 셰치 일르지바
2: 냠나 쪼에 추바
0: 투미 케쥬 뎨바 미리 양녜
2: 미리 양녜
3: 싱글링게 공감사 탄데케랑네 생고츠베 리젠티 중앙 롱치 년티 지켑레 공키 베게 롱틴 토쿠지 수피에 미디 양예 리젠시 나니 팅디 리젠키 저경거 게슈히 테린 쿠미 링게서 루치 삼베 지심 시프타 빙기 나웨 링게 시피에 낭시 카니 체지시히 테린 월야 링게서 루치 삼베 지심 시피에 리젠티 저경 수기타 K-Nampar, Nidong Nishu Zerzhu Lu Nan Tunpe, Sung Xie Ka Ji, Ngam Ji Xun Tui Chung. Chen Bei Po Yu, Xie Ti Zi, Tseng Wang Sang Bu La Nye Ti Na Pu Tang, Dang Mi Ma Ci Ri La Nye Zam Na Xia. Xie Dang Nang Ke Ni, Xie Mo Gu San La Ri Tu. Xie Ti Ba Chi Chuk Bu Mi Par, Nian Bei Gab Li Ya, Gyo Nang Den Bu Si Yo Si. Keng Ri Ya La Xiang Bu Tang, Ye Lung Zang Bu, Le Gu Long Ur Yang Yang Chia Wei Na Bu Gu. Payu ki ne na zamba tang, ame takwe nang po, chung tu ki po yu, ngwa xing tang we, yam jo yung su, mi lam nang tu, lang lang tu kor xing. Na lam to ki, da pyu kom zhe gu, payu ki lam tu je pye, chen sim chun bar je xia. Jena ngwa la lingan ni, chen pe payu si pye sung se ti, zen shuan nang.